0: 5월 15일 금요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첫 곡 양희은 성시경 늘 그대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백년 농사를 짓는 어마어마한 일이 교육이란 거죠. 그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분들 가운데 바로 이 땅의 모든 스승님들이 아니실까.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고 정보도 넘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이지만요. 그럴수록 더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날 이 시대의 스승으로 살아간다는 게 또 얼마나 힘든지 저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스승의 입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배고프고 가슴 아픈 그 이름, 유용선 작가의 시 중에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배고프고 가슴 아픈 그 이름. 왠지 이 문장이 굉장히 아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세상 모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NB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40년 전의 수녀님 김정배님 어떤 분이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냐고 안부 묻고 있네요. 40년 전이면 수녀님도 꽤나 많은 세월에 그런 흔적들을 남기시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시겠네요. 한번 찾아보고 연락 주세요. 수녀님들은 찾기 쉬워요. 어느 수도회라는 것만 알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스승님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류하느님께서 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스승님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오늘은요 진짜 오늘 스승의 날이지만요 오늘이야말로 카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창립 38주년 기념일입니다. 콘서트 13일 날 잘 다녀오셨겠죠.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카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창립 38주년 축하하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은빛 창가 어릴 때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나뭇잎 냄새 나는 계집애들과 먹머루빛 눈 가진 초롱초롱한 사내 녀석들에게 시도 가르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주며 창밖의 햇살이 언제나 교실 안에도 가득한 그런 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플라타나스 아래 앉아 시들지 않는 아이들의 얘기도 들으며 하모니카 소리에 봉숭아꽃 한 입씩 열리는 그런 시골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나는 자라서 내 꿈대로 선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묶어놓고 험한 얼굴로 소리치며 재미없는 시험 문제만 풀어주는 선생이 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럴듯하게 아이들을 속여 넘기는 그런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은 정말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목숨을 끊으며 거부하는데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편이 되지 못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자의 편에선 선생이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 꿈은 아이들의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물을 건너지 못하는 아이들, 징검다리 되고 싶어요.

길을 묻는 아이들, 지팡이 되고 싶어요. 헐벗은 아이들, 언사를 쌓아놓은 옷 한 자락 되고 싶어요. 푸른 보리처럼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동안 가슴에 걸음을 넣고 따뜻하게 썩어가는 봄 흙이 되고 싶어요. 스승의 날에 다시금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도종환 시인의 시, 어릴 때 내 꿈은이었어요. 아마도 세상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듯 따뜻한 가슴을 품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참 스승의 마음을 지니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핑크스 데이스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꿈을 지니셨어요? 그때 꿈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적었던 저희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꿈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아 너무 슬펐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묻자 건물주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건물주 왜? 그랬더니 일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잖아요. 너무 슬펐어요. 우리 어릴 때만큼은 선생님이 꿈인 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서 전도연 배우가 연기했던 순박한 산골 소녀 홍연이. 이 세상의 첫사랑은 대부분 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홍연이처럼. 우리들 꿈도 선생님이었던 건 선생님이 그렇게 좋았던 거죠.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있지만요.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 사이의 그 애틋한 정은 정말 오래오래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나요? 세월이 흘러서 스승님도 제자도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면서 함께 그 사제의 정을 나눠가는 그 세월의 깊이는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선생님 계세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공감백배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주제는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떠오르는 선생님 계세요?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아름다운 추억들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벌써 올리셨네요. 우리 김지영님께서는. 어우 좋습니다. 저는요 스승의 날이면 동주 여중 어우 이숙자 담임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동주 여중 이숙자 선생님. 그 당시엔 반에 학생 수가 많았는데도 모든 학생 이름을 한 번씩 다 불러주실 정도로 관심과 애정을 골고루 나눠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저도 직장에서 선생님처럼 직원들 이름을 다정하게 하루에 한 번은 불러줘야겠다 새삼 느껴집니다. 상식을 벗어난 가치관이 건강하지 않은 학부모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선생님들께 주님의 치유로 기도해봅니다. 엄마, 여성이 지혜로워야 그 나라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 특히.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4776님, 오늘이 스승의 날이었군요.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이 스승의 날인 걸 몰랐어요. 후후. 제게는 부산 남천동 오호 살레시오의 황영선 카타리나 수녀님이 큰 스승이 되어주고 있어요. 늘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아낌없이 전해주시는 살레시오 카타리나 수녀님께 꼭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요. 아우 이거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제가 초창기 멤버라는 거 아신가요? 제가 살레시오 영성의 집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황영선 수녀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599님, 저희 스승님은 평화방송 라디오예요. 너무 좋아요. 세례받고 신앙이 없을 때 평화방송을 듣고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미사는 기본이고요. 38주년 축하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평화방송 라디오가 스승님이라는 말씀 너무 기분 좋은 사연 주셨네요. 우리 다 같이 우리 CPBC 38주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노래 함께 들을까요? Cool and the Gang Celebration.

쿨 앤 더 갱 셀레브레이션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꿈 CUM 정통 가톨릭 대중신앙 월간지 월간 꿈 CUM 12개월 정기구독권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2달의 마음 양식이 담긴 1년 정기구독권 선물로 드립니다.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재즈와 클래식의 우아한 결합 문화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알렉스 도영과 함께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렌트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정의 달 우아한 문화 선물이니까요. 론 브렌트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금호 아트홀 연세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에 콘서트라고 써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 공감백배 오늘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아, 스승의 날 하면 떠오르는 선생님 떠오르는 사연 있으면 생각하시고 공감백배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들고 나서 공감백배 만나볼게요. 김세환 옛친구 김현식 언제나 그대 내 곁에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스승의 날을 맞아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네모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네모다. 그때 학창시절 잊지 못할 추억은 네모다. 네모칸 채워주세요. 우리 반 첫사랑이던 선생님 덕분에 그 하기 싫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점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잊을 수 없는 선생님과의 추억들 나눠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마자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공감 백배 해보는 시간. 오늘은요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바로 이분, 네모다. 여러분의 잊지 못할 선생님과의 추억은 네모다. 네모칸 채워주세요. 학창시절을 지내오면서 가장 생각나는 선생님 계실 것 같아요. 감동적인 추억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참 잘했어요. 이 도장 하나 받으려고 열심히 글씨도 예쁘게 쓰려고 노력했던 초등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리고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는 등록금이 아니라 월사금이었나요? 월사금. 그래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또 이 월사금도 내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락 못 싸우는 또 제자를 위해서 도시락도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영화 속의 장면처럼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도 그런 추억들 하나씩 스쳐 지나가고 있나요? 그런 추억들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스승의 날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이 라디오를 통해서 또 감사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잊을 수 없는 추억들 그 네모 상자들 기다릴게요. 당첨자분에게도 선물 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국민학교 5학년 때요. 저는 허은창 선생님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허은창 선생님. 이 방송 들어오고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학생 수가 많았는데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허은창 선생님 감사합니다. 2037님이 사연 주셨고요. 저는요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은요 백현 박숙이 선생님이에요. 하트. 그러니까요. 강금성님께서는 백현 박숙이 선생님이 생각나신다고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정말 내 머릿속에 그 석자,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사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롤킹 Child of Mine.

캐롤 킹, Child of Mine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오늘 공감 100배는요. 우리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세 글자 스승님 하면 떠오르는 그 성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승님,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사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사연,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선생님에게 꼭 감사 인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러 이 방송 듣고 계실지. 여러분, 오늘은요, 스승의 날 맞이해서 나에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네모다, 그 하창 시절 잊지 못할 추억은 네모다, 네모칸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도 드립니다. 0756님은요, 아, 37년 전에 이분이 아마 스승님 하면 떠오르시나 봅니다. 영화 보러 갔다가 매표소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요. 우연히 만난 분과 이야기를 하니 한 분은 신부님, 두 분은 겨우 자매님이셨어요. 영화 보고 예비신자라고 하니까 세례받을 때 대모님도 해주셨어요. 와, 대모님까지. 신부님과 두 분 자매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계속 또 그 인연이 이어지잖아요. 이것은 정말 운명이죠, 운명. 0367님은 저는요, 저의 스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례받은 지 50년이 넘어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초등생같이 매일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라 말씀하시네요. 스승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요,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367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감합니다. 공감 100배 시간이죠. 8915님은요. 저희 아들이 42세, 42살인데요. 지금까지도 유치원 담임선생님이셨던 이규숙 선생님과 연락이 되고 있어요. 1학기만 담임하시고 유학 가셨는데 연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들 첫 선생님이셨죠. 보살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진짜 유치원 선생님 찾는 분도 꽤 많아요. 저희 수녀님들이 유치원에 많이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와, 저는 이런 곳이 참 우리에게 운명 같은 인연, 그 인연이 또 계속 그 사제간의 인연이 내 인생에 또 발자국을 또 이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베틀레헴 어린이집에도 가끔 졸업생들이 찾아옵니다. 성북동 베들레헴 어린이집 졸업생들 지금 찾아오셔도 됩니다. 오래전에 계셨던 수녀님이 계시니까 찾아오세요. 6512님, 저는 초등 6학년 시절 박재호 담임선생님이 생각나요. 언 60여 년 전 까마득한 옛 이야기입니다. 오, 초등 6학년. 안성? 저 안성인데요. 안성에서 서울로 미술대에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저에게 아낌없이 차비를 내주셔서 미술대에 동상을 받았던 기억. 아마 그 선생님 지금 이 이야기를 못 들으실 것 같네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우, 안성. 저 안성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박재호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60년 전입니다. 60년 전 박재호 선생님 혹시 들으시면 저희 방송 후에 연락 주시고 6512님하고 연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공감 100배. 오늘 스승의 날 떠오르는 선생님은 네모다. 그때 학창시절의 기억은 네모다. 여러분 지금 사연 주세요. 크로스비 스틸즈 내쉬 앤 영 Teach Your Children.

크로스비, 스틸즈, 내쉬 앤 영, Teach Your Children, Buffalo Springfield, For What Is World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스승의 날 맞이해서 내가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추억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0516님, 저는 대학 때 교수님인데요. 손순옥 선생님. 아,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건강하신지요? 저도 어느새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한번 찾아뵈야 할 텐데 왜 쉽지 않을까요? 손순옥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아, 이거 사연을 제가 마주하면서 우리 선생님 찾는 프로그램 하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516님께서 손순옥 선생님 감사하다는 인사. 그리고 3294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성함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엄한 표정 안에 저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와우. 여름방학 지나고 아프셔서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그 이후에는 소식을 알지 못해요. 선생님, 저희를 사랑으로 잘 길러내주셔서 감사해요. 보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어떤 선생님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데 알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사랑이 그런 겁니다. 2917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싶어요. 바쁜 일정들을 두고도 아이들과 함께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기쁘게 아이들과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뭐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봉사잖아요. 완전 봉사. 얼마나 바쁜 시간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국에 오니까 선물이 있었어요. 스승의 날 주신 선물이라 그런지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다가왔는데요. 이영숙 미리암님 고맙습니다. 이 선물 소중하게 받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선생님 떠오르는 선생님 있으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용기 내서 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해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끝곡은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마룬스5 썬데이 모닝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 뚝하면 아빠가 한사 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그 중엔 반드시 스승으로 삼을 만한 이가 있다. 오래전 공자가 남긴 말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선 좋은 점을 배우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뜻인데요.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힘들었던 관계든 돌아보면 그 안에는 늘 어떤 가르침이 남아있었는데요. 덕분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르침에 감사하며 모리스 라벨의 스트링 콜텟 현악사중주, 자, 그 중에서 2악장 아세베프 리듬에 매우 활기차고 리드미컬하게, 미국의 에머슨 스트링 콜텟의 연주인데요. 라벨이 스승 가브리엘 포레에게 헌정한 곡, 오늘 스승의 날에 들려드립니다.

0: 모리스 라벨의 스트링 콜텟 현악 사중주 그 중에서 2악장 아세브프 트레 리드메 매우 활기차고 리드미컬하게 에머슨 스트링 콜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모리스 라벨이 스승인 가브리엘 포레에게 헌정한 그런 곡이었죠. 5월 15일 스승의 날 장인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은 스승의 날 늘 수고하시는 피아노 선생님께 드릴 도시락 만들며 유클 함께합니다. 아유,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황순자 씨. 함께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이항선 씨. 일범님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유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만나는 모든 분들께 한수 배우는 날로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삶의 자세신 것 같아요. 이재진 씨, 오늘은 스승의 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해요.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저도 저를 가르쳐주신 모든 우리 스승님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김양희 씨, 오늘도 함께해요.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자, 장일법 유쾌한 클래식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1부 경동나비엔 현대해상화재보험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마크 런던의 곡이었죠. 영화 To Sir With Love. 자, 시드니 포에티에가 주연을 했던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 또 선생님께 사랑을 받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던 바로 To Sir With Love. 바로 여기서 이제 바버라 페건 역을 불렀던 룰루가 직접 이제 부른 곡이었고요. 1967년 영국 영화인데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벌어졌던 사회 인종적인 이제 뭐 갈등 이런 것을 이제 흑인 선생님이 부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룬 또 영화였습니다. 자, 함께 감상했고요. 자, 스승의 날 고 김남윤님 생신 축하 영상이 감동 영상 올라왔네요. 모든 선생님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하는 바람. 유경랑 씨가 올려주셨고요. 유신아 씨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이양선 씨 마음은 언제나 태양 어릴 적 감동 어린 추억의 영화와 음악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안경근 씨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금요일 스승의 날에 60년 전 담임 선생님이셨던 의왕 오전동 성당 박인환 베드로 선생님께 축하와 감사 인사드리고 조금 늦은 인사드립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정수란 씨도 안녕하세요 하고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펠릭스 멘델스존의 곡을 들어볼 텐데요. 또 이 펠릭스 멘델스존 곡을 듣기 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첫 내한 공연 저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통 독일 사운드 탄탄한 앙상블로 잘 알려진 이 팀 아드리안 브라바바의 지휘로 진행되고요. 또 바이올리스트 이경선, 첼리스트 여미애, 피아니스트 강소연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서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과 트리플 콘체르토 3중 협주곡 교향곡 4번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 공연 모두 5분께 추천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금석 씨는 어저께부터 말씀해주신 박수기 선생님 덕택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웠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선생님은 막 우리 피타골라스라고 이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고 막 그렇게 피타골라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고요. 강금석, 일범이 유클 식구들 스승의 날 인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자, 펠릭스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56 스코티시 스코틀랜드 그중에 4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아사이 쿠트마조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56 스코티시 스코틀랜드 그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아사이 자 스코틀랜드 하면은 뭐 이렇게 아주 풍광도 굉장히 아름답고 하일랜드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것이 뭐 백파이프도 떠오르고요 또 남자들의 그 퀼트 치마도 떠오르고 뭐 스코티시 위스키 이런 것도 떠오르고 또 에딘버러 페스티벌 떠오르고 다양한 정말 영국에서도 독특한 이 북부의 스코틀랜드인데요. 자 하일랜드에 다녀와서 멘델스존이 그 옛 영화를 느끼고 썼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4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메리 스튜어트의 그 치세에 화려했던 왕궁을 느끼면서 자 쿨트 마주어가 주연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햇살이에요. 하고 윤흥구 씨가 오 이거 뭐 초원의 집 그 첫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네요. House on the Little Prairie였나요?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B플랫 장조 켈버도 333 1악장 알레그로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뭐 자스부크 페스티벌에서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있겠죠. 자 피아니스트 또 그리고리 사칼로프의 연주 함께 감상하실까요?

아, 정말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이 연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B플랫 장조 K번호 333 1악장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러시아 출신의 스페인에 살고 있죠. 그리고리 사칼로프의 연주로 감상했고 그리고리 사칼로프는 또 작은 그 유럽의 또뭐 페스티벌들 자주 찾아갑니다. 뭐 콜마르 페스티벌도 있고 뭐 다양한 도시에서 연주하는데 이분이 그 동양에 안 오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요. 비행기를 안 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안 타고 차로 이동할 수 있는 데만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이 연주를 우리가 못 직접 한국에서는 못 듣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작은 도시들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들으면서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은둔형 에르미타주 그 페스 이 어떤 아티스트가 바로 그리고리 사칼로프인데요. 존경하는.

얼굴 사카라프 연주 함께 또 감상해봤습니다. 올해도 뭐 꼴마을 페스티벌 같은 데서 또 연주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자,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아, 윤은구 씨는 햇살이 모차르트의 선율을 닮았습니다. 어쩌면 모차르트의 곡은 한결같이 자연의 보석 같은 햇살을 담고 있는지요. 아,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이양선 씨, 음악이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게 들리네요. 아주 뭐냥 훌륭한 또 이 100점짜리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술가의 항구 만나실 차례입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배우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1989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영화 Always, 영혼은 그대 곁에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영화계를 떠납니다. 이후 그녀는 배우보다 인도주의 활동가로 더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기아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 세계 곳곳을 직접 누볐습니다. 특히 전기도 물도 부족한 제3세계 오지 마을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웃어주던 햇번의 모습은 젊은 시절의 영화 속 이미지만큼이나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았고요. 1992년 암투병 중에도 소말리아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간 일은 지금까지도 자주 인구에 회자되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전쟁과 굶주림을 겪었던 경험이 그녀가 평생 자선활동에 마음을 쏟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오드리 헵번은 화려했던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지금의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함께한 인물 바로 네덜란드 출신 배우 로버트 월더인데요. 두 번의 이혼 이후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헵번은 월더의 곁에서 조용한 위로와 따뜻한 안정을 얻습니다. 그는 1993년 오드리 헵번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곁을 지키며 유니세프 활동도 함께 이어갔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레드릭 레베의 My Fair Lady Overture,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The Warner Brothers Orchestra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서곡 듣겠습니다.

오드리에 뻔하면 로마의 휴일 앤 공주와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바로 검은 드레스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그녀가 새벽에 티파니 보석상 앞에서 바게트를 한입 베어무는 모습이죠. 지금까지도 영화사에 남는 가장 유명한 오프닝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은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홀리와 같은 건물로 이사온 가난한 작가 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홀리는 부유한 남성과의 만남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불안한 내면도 함께 지닌 인물인데요. 그런 모습은 비상계단 창가에 걸터앉아 기타를 치며 문 리버를 부르는 장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헨리 맨시니가 작곡한 이 노래는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 수상은 물론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음반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는 영화의 주제곡을 넘어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오랫동안 사랑받는데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순수함과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녀가 부르는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헨리 맨시니의 Moon River, Breakfast at Tiffany's,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자, 보컬의 기타, 또 오드리 헵번의 노래입니다.

헨리 맨시니의 문 리버, 브렉퍼스트 앳 티파니스, 이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가운데 오드리 헵번이 그 달빛 창가에서 아주 예쁘게 부르는 곡이었죠. 보컬과 기타의 오드리 헵번, 참 노래를 귀엽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프레드릭 레베의 My Fair Lady Overture, 여기 이제 뭐 So In Love의 테마도 있었고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테마도 나왔죠.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The Warner Brothers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셨고, 예술가의 항구, 자, 오드리 헵번 편, 이렇게 또 우리 인사를 좀 아쉽네요. 인사를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물 예술가의 항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미트리 샤스타코비치의 Godfly 등의 모음곡 작품 97 가운데서 Romance, Frank Shipway가 지휘한 The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롤드 알렌의 Let's Fall in Love 함께 들으셨습니다. 보컬의 다이나 크롤, 색소폰의 피트 크리스리프, 피아노의 알란 브로드밴트, 기타의 러셀 말론, 더블 베이스의 착 베르거퍼, 드럼스 루이스 내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다이나 크롤은 그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또 아주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또 음악가하고 결혼했죠. 엘비스 코스텔로하고 2003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61세의 나이가 됐네요. 어느새 다이나 크롤도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꿈꾸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 참 아름다워요.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양선 씨가 올려주셨고 유능구 씨도 오늘은 아름다운 세계의 그녀와 작별하는 날이군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드리 헵번 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추억의 인물로 이렇게 사랑하는 인물 오늘 함께 같이 또 작별을 했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오늘도 장스푸드 포스코 ENC 제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바삭해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53 발트슈타인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비트 이 러시아계 유대인 또 이고르 레비트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또 자신의 또 그 입장을 자주 좀 얘기하는 편인 이고르 레비트의 또 연주였습니다. 연주 아주 훌륭하네요. 5월 15일 금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프리드리 폰 플로토의 마르타 이 오페라 가운데서 마파리 투타모르 이 마르타는요 독일어로도 만들어지고 이탈리아어로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상연이 되는데 이탈리아어 버전입니다. 마파리 투타모르 꿈과 같이. 자, 요즘 서양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테너 조나탄 테텔만 그리고 까렐 막슈손이 지휘한 까렐 막슈손이 이제 엘리나 가란차 메조소프라노의 남편입니다. 오르케스타 필라르모니카 데 그란 카나리아 그란 카나리아 그란 카나리아는 그 라스팔마스에 있습니다. 이 그란 카나리아 필라르모니카 오케스트라 근데 또 실력이 괜찮아요. 자 함께 연주 들어볼까요?

프리드리히 폰 플로토의 마르타 가운데서 마파리 투타모르 꿈과 같이 이게 이제 그 독일어로는 악소프롬 이렇게 또 가사가 되어 있죠. 자 테너 조나산 테텔만 그 저는 매트에서 핑커톤 노래한 거 이제 본 적 있습니다. 그 까렐 막시스온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필라르모니카 데 그란 카나리아 그란 카나리아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라스팔마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 속에 남기도 하는데요. 예술과 문학 그리고 음악에서도 이것은 자주 등장하죠. 문학에서는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마법과 드래곤 또 초현실적인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장르 문학으로 발전하고요. 음악에선 형식에 대한 구속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창작한 낭만적인 악곡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쇼팽의 즉흥 이것 곡이고요. 영국 작곡가 본 윌리엄스는 영국의 민요 그린슬립스를 바탕으로 푸른 옷소매 이것 곡을 또 남깁니다. 또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 라그네에서는 실연한 청년이 도깨비불에 이끌리듯 사랑의 이것을 쫓고 베를리오즈 역시 실연한 예술가의 환각과 집착을 그린 이것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흔히 호흡이 아주 잘 맞을 때 이것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판타지 또는 판타지아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밥상, 2번 환상, 3번 아차상, 4번 고양이상. 자,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레이 폰 윌리엄스의 판타지아 온 그린 슬립스, 푸른 옷소매 이것 곡, 다니엘 바렌보미 주연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윈터 가이제 연가곡 겨울 라그네 도이치번호 911 가운데서 19번 곡 토이슝 이것. 자, 바리톤 안드레 슈엔 그리고 피아노의 다니엘 하이데 연주를 듣겠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판타지 앵프롱듀 즉흥 이것 곡 C샵 단조 작품 66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 그리고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생포니 판타스틱 이것 교향곡 그리고 이제 그 중에 2악장 엉발 무도회 듣겠습니다. 발스 니콜로 움베르토 포로니 지휘한 도이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아주 잘 맞을 때 이야 이거 참 이것의 호흡인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판타지 또는 판타지아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밥상, 2번 환상, 3번 아차상, 4번 고양이상. 보기가 너무 쉽나요?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야, 다 새로운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Symphony Fantastic, 2악장 엉발, 무도회의 Vals, 니콜로 움베르토 포론이 지휘한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아, 뭐 발표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환상이었습니다. 환상 교향곡. 그리고 프레드릭 쇼팡의 Fantasy Impromptu, C샵 단조, 즉흥 환상곡, C샵 마이너 작품 66,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츠 슈베르트의 윈터가이즈의 연가곡 겨울라그네의 도이치번호 911 가운데 19번째 곡 토이슝 환상, 바리톤 앙드레 슈엔, 이 앙드레 슈엔 또 이 오스트리아 아주 요즘 정말 노래를 잘하고 있죠.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도. 그리고 피아노의 다니엘 하이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레이폰 윌리엄스의 판타지아 온 그린 슬립스, 푸른 옷소매에 의한 환상곡, 다니엘 바렌보엄이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5284 정답 환상. 집에서 오전일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답니다. 지금 뭐하냐면 유클 듣고 있죠. 아유, 잘하시고 계십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556 저의 70일의 생일 재축하며 환생. 와, 환상이지만 환생이라고 쓰셔서 이것도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리며 커피 쿠폰 드릴게요. 와, 생신 축, 생일 축하합니다. 자, 558 답은 2번이요. 환상, 환상으로 들으면서 커피 도전합니다. 전 직장에서 듣습니다. 저도 커피 주시면 마시면서 일하겠습니다. 들려오는 음악이 환상적입니다. 네, 처음 또 이렇게 환상, 네. 558께도 드리고요. 처음 참여해주신 새싹 청취자 5145 크크, 네, 환상이지요.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또 당첨되셨고요. 8266 환상, 항암주사 맞고 계시며 주무시는 엄마 곁에서 조용히 눈 감고 듣는 중입니다. 더욱더 집중하며 듣게 되네요. 자, 어머니 또 잘 나으실 수 있게, 쾌차하실 수 있게 또 옆에서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 특별히 다섯 분께, 원래 우리 세 분께 드리잖아요. 근데 다섯 분께 쿠폰 드립니다. 우리 프로듀서가 이 사제를 턴 것이 아니냐. 요새 자,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8266-558-9556-5284-5145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왕창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그렇죠? 자,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김정동 씨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닙니다. 아직 뭐 10여 분 더 남았습니다. 보기가 너무 웃기네요. 유경랑 씨 올려주셨고요. 커피는 양보할게요. 정답은 환상.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줄리안 아르카스, 훌리안 아르카스의 이 라트레베타 환상곡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제 한 곡 더 우리 들어봐야죠. 음악에서 어떤 명곡의 주요 부분만을 발췌한 것도 환상곡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답인 환상과 관련된 음악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훌리안 아르카스의 Fantasia on Themes from Verdi's La Traviata. 베르디 라트라비아타의 테마를 가지고 만든 환상곡, 기타의 데이빗 러셀의 연주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서 이 아디오 델 파사토 편지를 읽고 아 지난 날이여 안녕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끝이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비올레타의 노래 그리고 샘프레 리베라 영원히 자유롭고 싶어라 1막의 마지막 곡도 함께 가장 기억에 남네요. 자 훌리안 아르카스의 판타지아 온 Themes from Verdi's La Traviata 라트라비아타 환상곡 기타의 데이빗 러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끝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울 힌데미트의 곡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그 중에서 문터 1악장 생동감 있게 오보에의 함경 피아노의 손여름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저는 또 내일 여러분과 신청곡 퍼레이드 함께 기다리고 내일은 또 우리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우리 사형제도 폐지 기념 음악회 기원 음악회 실황을 방송하는 날이죠. 신청곡 퍼레이드가 아니고 더 뜻깊은 사형제도 폐지 기원 음악회 구성성당에서 열린 아주 뜻깊고 보람있었던 또 아름다운 음악회 여러분께 들려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Salve!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호종한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홍보주일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고유의 목소리와 얼굴을 지켜가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첫 사제인 김대건 신부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배출된 한국인 사제가 7,17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일은 60번째 맞는 홍보 주일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키기를 주제로 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정체성과 소통의 본질을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본 담화 주요 내용,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교황이 제시한 첫 번째 열쇠말은 담화의 주제이기도 한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키기입니다.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정체성이자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교황은 언급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 지혜와 지식, 공감과 우정을 흉내냄으로써 정보 생태계를 교란하고 가장 깊은 차원의 소통인 인간 관계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얼굴과 목소리를 지키는 건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이 제시한 두 번째 열쇠말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분석과 창의, 경청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교황은 짚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침묵시킨다는 의미라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욕구를 악용하는 시뮬레이션의 위력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만날 기회를 빼앗게 하고 허위 정보를 더욱 확산시켜 불신과 혼란, 불안의 감정이 자라나도록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황이 해법으로 제시한 세 번째 열쇠말은 책임 있는 동맹입니다. 기업이 이용 극대화라는 기준만이 아니라 공동선을 고려할 때 AI와 동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인공지능 모델 제작자와 개발자들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실천하고 정부와 입법자들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매체와 정보, 인공지능에 대한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얼굴과 목소리가 다시 한번 사람을 대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교황의 호소이자 요청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0: 한국교회 첫 사제인 김대건 신부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배출된 한국인 사제가 7,17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 71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행한 2026년도 한국 천주교회 사제 임명록을 보면 첫 한국인 사제 성 김대건 신부부터 서울대 교구 김민섭 신부까지 총 7,178명이 수록됐습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새로 서품된 사제는 모두 70명으로 교구 57명, 선교 수도회 13명입니다. 임명록 작성 기준일인 3월 1일 현재 원로 사목자를 포함해 활동 중인 한국인 사제는 5,7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6개 교구에 속한 사제는 4,842명, 해외에서 활동 중인 사제를 포함한 선교 수도회 소속 사제는 892명으로 교황청과 해외 교구 등에서 활동 중인 사제는 23명입니다. 국내에서 사목 활동을 하는 외국인 사제는 114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2명, 필리핀 11명, 멕시코 9명, 스페인과 인도 각각 8명 순이었습니다. 소속별로는 말씀의 선교 수도회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 골롬방 외방 선교회 12명,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 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선을 돌파한 지 단 7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14분 전거래일보다 0.27% 오른 8,002.66으로 사상 첫 8,000선에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매수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른 1,197로 출발했지만 오전 11시 30분 현재 1.8% 하락한 1,16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밤사이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의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다음 달 7일 이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오늘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어제 노조의 추가 대화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으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다음 달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인 만큼 사실상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교섭과 쟁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액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등 공동투쟁본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 규정인 자본 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348차례에 걸쳐 1,168장을 구매한 뒤 최대 7배 이상 비싸게 부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매크로로 인한 입장권 부정 판매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내일부터 7월 말까지 질병관리청, 구군 보건소와 함께 2026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19살 이상 가구원 8,1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조사 항목에는 수면의 질 저하율과 노쇠 지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건강조사 수요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됩니다.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비료를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료 오염 저감 및 효율 향상이라는 이번 연구 논문은 보건환경연구원 서재덕 환경연구사와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박만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비료의 코팅제인 플라스틱 성분 대신 실리카 매트릭스를 활용해 영양분을 서서히 방출하는 친환경 비료 기술을 개발했는데 나노 복합 구조를 통해 비료 성분의 유실을 줄이고 토양 내 금속 이온 때문에 비료 성분이 굳는 불용화 현상을 차단하는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2026 K 글로벌 수출 리더 기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역량 진단부터 현지 비즈니스 구축,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 설립까지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본사와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40억 원을 초과하고 직간접 수출 실적이 3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입니다. 경상북도는 8개 기업을 선발해 총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전동차 내 방화 시도를 막아 시민 안전을 지킨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달서구 송현일동 행정복지센터 문송학 주무관에게 교통안전 유공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문 주무관은 지난달 23일 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이 인화물질로 불을 붙이려는 긴급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제지했고 다음 역에 정차하자마자 피의자를 승강장으로 끌어내 역무원에게 인계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시철도 범죄와 재난 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 시민 생명을 지킨 의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범어대성당 드망즈 갤러리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데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중근 연구소가 주최한 서해대전의 수상작 30석점을 전시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중국 류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까지 다수의 유목을 남겼고 현재까지 확인된 유목은 65점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으며 의사의 장녀 안현생 여사는 1953년부터 4년 동안 대가대의 전신인 효성여자대학교 불문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12월까지 앞산공원과 두류공원, 대구수목원 일원에서 숲해설,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됐는데 전문 숲해설가와 유아숲 지도사가 참여해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교육은 주중과 주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내일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제54회 성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2007년생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를 선보이고 제38회 대구광역시 청소년 대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6.1도, 습도 41%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만촌 일동성당 백종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 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44일째 감다살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피아노를 배워봤던 사람이라면 아주 친숙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체르니죠. 이 체르니는 피아노의 교과서라고 여겨지는 정말 수많은 연습곡을 만들었는데요. 그는 스승인 베토벤과도 아주 돈독한 관계로 또 유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즉흥 작곡 대결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베토벤이 먼저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면 체르니가 그걸 받아서 또 변주를 만들고 그걸 다시 베토벤이 변주하면서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겨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은 둘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고 서로 빛나는 음악적인 영감을 더해줬다고 합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신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주말 앞둔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은 악동 뮤지션의 Be With You였고요. 저는 용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 체르니와 그의 스승 베토벤 이야기로 오늘 라디오 빵집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체르니, 저도 어렸을 적에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이름 아주 익숙한데요. 당시에 베토벤은 점차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 체르니와의 수업은 매우 꼼꼼하고 또 집중도 있게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체르니는 베토벤에게 연주에 대한 어떤 기법들 뿐만 아니라 악보 해석, 즉흥 연주, 음악에 대한 태도까지 모든 것들을 고루고루 배울 수 있었고요. 이것이 또 그의 교육 철학과 작곡 스타일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피아노를 배워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 체르니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또 이 체르니도 스승인 베토벤을 본받아서 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가르쳐준 것처럼 자신의 제자인 리스트를 또 가르쳐줬다고 하는데요. 야,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또 이 제자 역시도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또 뛰어난 음악가를 이렇게 또 키워내게 되었네요. 이런 돈독한 사제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말 아름다운 음악들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겠죠. 이 스승의 날 맞이해서 여러분의 스승 또 선생님 어떤 분이 계시나요? 이 스승의 날 맞아서 스스우스 스승님 스승님 우리 스승님 약간 한번 소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 계신 많은 신부님들 또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민범식 신부님, 윤종식 신부님, 최대한 신부님, 그리고 저희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남상근 신부님까지 이 신부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저의 스승님,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보고 싶은데요. 또한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 라디오 빵집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저의 스승님이자 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우리 라디오 빵집에 모시게 될지 오늘 오픈에 맞춰서 와주신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류채칠리아님께서요. 용대신부님 안녕하세요. 신신우신역에 잘 도착을 했어요. 따끈한 빵에너지 충전하러 왔습니다. 스승의 날에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스승님들 축하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스승님, 가장 큰 선생님은 역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날 맞아서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네요. 실비아님께서 신부님 신나는 금요일 신신우신역 찾아오는 발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감다살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실비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주 신나는 금요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0: 텐데요. 신신우신 역에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셨나요? 우리 모든 분들의 그러한 발걸음이 언제나 가볍게 또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신신우신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신신우신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매일 맛있는 요일별 빵을 굽고 있는데요. 주말에 뭐 할까? 아, 이 날씨 좋은데 어디라도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2부를 함께해 주시는 이분이 우리의 순례 스승님이시기도 하죠. 빵순이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과연 오늘은 어디로 떠나게 될까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라디오 빵집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육인의 빵

우리 청취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용디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인님 오셨는데요. 부활 제6주간 금요일에도 언제나처럼 미남 용디 신부님 뵙기 위해서 신신호신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이세인님 어서 오시고요. 신신호신역에 발 헛딛지 않고 잘 내리셨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2시간 또 기쁜 마음으로 채워가 볼게요. 이 애니님께서요, 1988년 5월 15일을 시작으로 2026년 5월 15일까지 평화방송, 평화방송신문 창간 38주년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신부님, 직원분들, 또 방송국을 위해서 애써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맞아요. 우리 이 애니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평화방송, 평화신문 창간 38주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념미사가 있었고요. 이제 38살 청년이 된 우리 CPBC인데요. 이 CPBC가 있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방송국 안에서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또 신부님들 계셨고요. 우리 평화방송을 위해서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이 평화방송의 많은 콘텐츠들을 채워주신 수많은 분들까지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 제가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더 많이 기대되고요. 내년 WYD도 우리 평화방송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우리 라디오 빵집도요,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도 끝까지 달려나갈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144일째지만 한 10년 뒤에도 네, 용디와 함께하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 피디님 막 웃고 계시는데 피디님도 승진 못하고 저와 함께 가셔야 되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들 함께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 노래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일류의 날씨의 요정.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3594님께서 신부님, 저도 베토벤 같은 스승님이 계세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국어가 너무 좋아서 대학교도 국어 교육과로 갔어요. 와, 결혼식 주례도 해주셨는데 잘 살고 있다고 방송으로나마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우리에게 정말 삶에 영향을 준 그런 큰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 사모구사님께서는 이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또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토대로 국어 교육과까지 가시고 또 이 결혼식 주례까지 받게 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승 신부님들께 와, 나도 저 신부님의 어떤 수업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면담도 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정말 저분이 안 계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우리 선생님들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 감사한 마음, 이 감사한 마음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지만 우리 사모구사님 대신해서 이 강경인의 빵집, 라디오 빵집에서 감사함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딱 알맞을 것 같은데요. DES 월십의 감사에 함께 들어볼게요.

DS 워십의 감사에 듣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분들, 우리의 또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선생님들 너무나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꼭 학교의 선생님뿐들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또 나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또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나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아 정말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얼마 전에 나왔던 우리 서울대교구 명동대 성당 우리 부주임 신부님 이승규 신부님, 저 아주 친한 신부님인데 물론 이승규 신부님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훨씬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 후배지만 정말 이승규 신부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들 오늘 한번 또 기억해보면 좋겠네요. 1449님께서 평화방송 평화신문 창립 38주년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평화방송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벽에 이제 사설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평화방송 이 주간이신 조승현 신부님께서 쓰신 이 주간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평화방송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 사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승현 신부님께 카톡으로 형 그럼 이제 평화방송 종신직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신부님이 저의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우리 평화방송 평화신문 정말 앞으로 4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릴게요. 춘희바라기님께서 저만의 스승님 with 미남 연예인 용디 신부님 저는 지금 현재 수락산 분당에 계시는 주임 신부님 너무 뵙고 싶네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수락산 분당에 계시는 신부님께서

우리 춘희바라기님 본당에 계셨던 전 주임 신부님이셨나봐요. 아, 또 우리 본당 신부님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사랑도 주시고 무언가 신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우리 신부님들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나온 주임 신부님들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신부님들 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전하고 싶네요. 7323님께서 초등학교 그 시절 참 좋았었는데 그때는 소풍도 가고 선생님께 종이학도 접어서 전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도 혼났지만 그만큼 정말 많이도 좋아했던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용디의 어린 시절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엄청난 개구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고도 많이 쳐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선생님께 혼났던 막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우리 7323님 그때 그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나의 그런 어린 마음을 받아주셨던 선생님 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면 우리가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의 청개구리 듣고 오실게요.

김보경의 청개구리, 써니힐의 교복을 벗고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 맞아서 또 과거에 나는 어땠는지 약간 추억을 돌아보는 그런 노래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나의 어린 시절 또 그때 만난 선생님들 좀 떠오르셨나요? 2037님께서 용디 신부님 얼굴이 개구쟁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범생이는 아닌 듯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입니다. 네, 저는 공부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그런 차분하고 얌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장난기 많고 개구쟁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영란님께서 신부님 어린 시절 착실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착실하진 않았습니다. 숙제도 자꾸 미루고 막 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김지혜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자 기숙사의 중학교 사감쌤이자 고등학교 사감쌤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사감선생님 보고 싶어지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오늘 이렇게 스승의 날 맞이해서 보니까 아 정말 그때 그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고 그 선생님

0: 분들 어떤 마음이셨을까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또 좋아했던 그런 여학생분들, 몰래 좋아했던 선생님들을 몰래 좋아했던 그런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마음들 또 수줍게 편지로 선생님 뭐 좋아요 라고 이렇게 편지 보냈던 그런 기억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추억들 함께 회상하면서 오늘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모르니까 함께 보내주시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지금 시간 12시 50분 3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우리 신신우신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문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립 정동극장에서 공연하는 100년의 신명을 깨우는 전통 연희극 광대에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광대에 출연진 두 분 주인공 직접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음 주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이고요. 다섯 분께 1인당 두 장씩 초대권 드릴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실명 성함과 함께 사연 적으셔서 신청해 주세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주인공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지 함께 기대해 주시고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 이 스승의 날 맞이하니까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에 미처 전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하게 그런 마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걸요. 우리 잠시 후 2부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빵집 역 순례도 떠날 예정인데요. 우리 수녀님께는 또 어떤 마음을 전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1부 끝곡으로 샤이니의 초록비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하고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신장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 경서가 부른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함이란 건 사라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 시절처럼 뭔가 쉽게 상상하고 뭔가를 그려내고 내가 아무런 재는 것 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런 마음들이 점차 없어지는 거겠죠. 내가 상황을 자꾸만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약간 현실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그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내가 쉽게 사랑하고 또 쉽게 나누고 그런 나의 앞뒤 상관없이 마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순수함을 되찾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가요? 제가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칵테일 사랑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고르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옆에서 우리 노래 나오는 동안 최수지 수녀님께서 같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수녀님 노래도 잘하셔가지고. 수녀님의 이 노래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수녀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첫 곡 이렇게 빵집 배경음악 이 빵집 진장이 직접 고른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 술래지기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볼 예정이고요. 우리 수녀님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수녀님은 이번 어디로 떠나시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라는 이런 궁금한 내용들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수녀님과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우리 2부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SK 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I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K 성지순례.
0: 맛있는
1: 빵지순례.

0: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강경인의 모두모두 집합! 깃발 대신 빵들과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신우신 전속 성지순례지기 최주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수녀님.
1: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0: 아니,
1: 아쉬워.
0: 이틀 전에도 만나가지고.
1: 그랬죠.
0: 네. 우리 수녀님과 함께 떠나는 이 빵지 순례 시간, 청취자분들 너무나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흥! 질투나요.
1: 왜요?
0: 수녀님을 너무 기다려가지고. 네. 수녀님의 그 뭐. 콧방귀, 네, 잘 봤습니다. 아니,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한 주, 저는 어제는 저희 이제 수녀원의 두 번째 회원이시면서 공동 창설자이신 저희가 이제 뿌로 마델이라고 부르거든요. 뿌로 네. 이제 두 번째 마델 이제 어머니 수녀님 해서 이분의 어제 기일이었어가지고 네네. 이제 저희 수녀님들 묘지가 있는 수도원에 가서 이제 같이 미사 기일 미사 드리고 또 이제 수녀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 나누고 또 이제 묘지 앞에 가서 수녀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0: 아 그러면 두 번째 수녀님이라고 하시면 이 한국 순교복자 수도회를 창설하신 박유룡 신부님과 함께
1: 네네.
0: 또 수도회를 만드실 때 네네. 창립 멤버네요.
1: 창립 멤버요. 이분이 이제 2011년에 네. 선종하셨는데 제가 2010년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 제가 이제 이 생전에 공동 창설자를 배울 네네. 수 있었던
0: 네. 오. 네. 조금만 더 입회를 늦게 하셨으면
1: 못 뵀죠.
0: 못 뵀을 텐데 네. 선정하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었군요. 너무나도
1: 이게
0: 좋은데요.
1: 사실 수녀원에서 창설자를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또 갈립니다.
0: 약간 농담으로 야 아직 우리 창설
1: 예를 들어 이제 신부님들 이제 나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미사 같이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0: 그쵸,
1: 거지.
0: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너무나도 또 재밌는 또 그런 내용이네요.
1: 네.
0: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우리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 반갑고 존경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성지와 또 성지 관련 한국 천주교에서도 같이 알려주셔서 수녀님 참 스승이세요라고 보내셨어요.
1: 아유, 왜요? 감사합니다.
0: 멋져그셔가지고 또.
1: 네.
0: 우리 뭐야 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성지순례의 선생님.
1: 네. 네.
0: 저도 수녀님으로부터 이 한국 천주교회사를 약간 새롭게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1: 앞으로 선생님이라 부르세요.
0: 네. 우리 2037님께서 불금 여신 우리 빵순이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무더웠죠. 네, 이 무더위에 네. 멀리 천안에서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더위야 가라 이 한마디로 더위는 쏙 사라질 거예요. 우리 세라피나 수녀님 성모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니까요 라고
1: 감사합니다. 네. 제 더위는 신부님이 다 가져갈 거예요.
0: 우리 수녀님 끝나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네. 다 가시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는데 수녀님의 스승님도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있죠.
0: 네, 어떤 분이 좀 떠오르세요?
1: 저의 스승님은 우리 예수님이
0: 네.
1: 가장 먼저 떠오르죠.
0: 네.
1: 아닌가요?
0: 맞아요. 네. 일부에서 다 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네.
0: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스승님 있어요? 약간 수도회 안에서 내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
1: 저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도 이런 어떤 생활 안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이제 수녀원 오기 전부터 제 마음에 품었던 분은 이제 마더 데레사. 네. 어렸을 때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어떤 텔레비전에서 이제 봤던 기억도 좀 나고 그분의 삶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0: 약간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나에게 또 약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주시고
1: 네네.
0: 또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1: 네, 그렇죠.
0: 그렇군요.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그런 수녀님의 이야기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이렇게 샵 1053 유료 문자나 댓글로 또 빵톡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수녀님과 함께 이제 성지순례 맛있는 빵지순례 떠나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좀 가보면 좋을까요?
1: 저희가 지금 5월 성모성어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성모님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성모님 관련한 성지들.
0: 네.
1: 네. 뭐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성모님에 관한 이제 성지 순례지, 사적지 다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성모님과 관련된 순례지, 사적지 어디일지 함께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순녀님과 함께 맛있는 빵지 순례 떠나 보도록 할게요. 화사의 마리아 듣고 오실게요.

0: 화사의 마리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빵집 옆 성지순례에 신신우신 전속 순례지기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수녀님, 이 생각보다 성모님에 관련된 그런 성지 또 사적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함께 떠나볼 순례지 어디인지 수녀님께서 골라주신 곳 알려주세요.
1: 네, 제가 오늘 이게 참 뭐 정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거는 오늘은 제가 이제 성모님과 관련한 곳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곳들은 먼저 이제 남양 성모성지, 네, 그리고 수리치골.
0: 수리치골.
1: 네, 수리치골 성 공주에 있는 수리치골 성지.
0: 네.
1: 그리고 감곡 매괴성당.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대구 교구에도 성모당
0: 그렇죠.
1: 있죠.
0: 네. 그 교구청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안에 있죠.
1: 네네. 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성모님 성지 하면은 주로 이 성모 발현지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0: 네.
1: 루르드, 파티마 이런 곳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성모 발현지가 있지는 않지만 꼭 성모님 발현지가 있어야만 이 신심이 깊은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성모 신심에 대해서
0: 와 재밌겠다.
1: 네, 우리 모두 성모 성화를 보내고 있고 이제 유독 성모 성화를 묵주기도 또 많이 해요. 본당에서도 미사 전이나 후에
0: 네네.
1: 이렇게 모여서
0: 하고 계세요. 저희도
1: 네, 마당이나 네. 성당에서 같이 이렇게 봉헌을 하시잖아요. 이런 성모님에 대한 신심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언제부터
0: 와.
1: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약간 성모 성월 성모 신심 패키지 느낌으로
1: 네.
0: 성모님과 관련된 그런 성지들 뭐 사적지들 어디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 신앙 선조들은 성모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또 어떻게 키워오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 우리 수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부터 확인해볼까요? 성지부터 갈까요?
1: 아니요. 우선은 네. 성모 신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0: 네.
1: 이제 왜 우리나라의 그 성모 성지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바로 성모 신심이 먼저 있었죠.
0: 네.
1: 이제 성모 신심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신심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대표적이죠. 뭐 여러 신심 있잖아요. 뭐
0: 예수 성심
1: 네. 신심도
0: 성인
1: 있고
0: 성인 신심도
1: 네.
0: 있고
1: 그리고 뭐 성체 신심이라든가 많은 신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정말 그 초대 교회 때부터 네, 자리 잡아 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천주교 역시도 이제 한국의 천주교가 자리 잡은 그 초기 때부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자연스럽게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0: 네.
1: 특히 조선 사회를 보면은 이 부모님에 대한 효가 굉장히 큰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 인자신 어머니에 대한 이제 좀 엄격하지만 이 가정을 중심을 잘 지키시는 아버지와 그리고 인자한 어머니 모든 걸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그 모성의 모습이 조선 사회 내에서부터 이미 이 그런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했고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0: 네.
1: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충은 부모에 대한 효에서 시작을 한다고
0: 네.
1: 이야기할 정도였죠. 근데 이런 우린 한국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이 어머니에 대한 효가 기본적인 정서에 있었고 이것이 이제 성모 신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0: 어떻게 보면 이미 서양에서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성모 신심이 이 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1: 그쵸.
0: 찰떡같이 딱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었네요.
1: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모님의 인자함 성모님의 모성성 여기에 우리 신자들이 특히 또 박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더 특별한 보호와 성모님의 위로와 전구를 굉장히 열심히 청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순교자들의 묘를 이렇게
0: 네.
1: 유해를 발굴하거나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장을 하거나 할 때에 많이 출토되는 유품 중에 하나가
0: 네.
1: 이제 성모상.
0: 아, 성모상에 많이 또
1: 혹은
0: 나와요.
1: 묵주. 네.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가 제일 많기는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 묵주 굉장히 이제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학징이라고 해서 신유박해 시기에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조선 조정의 이제 기록. 거기 보면은 어떤 것들을 압수했는지도 나오는데
0: 아 물건 네, 목록이 있군요.
1: 네. 압수한 품목 그걸 이제 이것을 압수를 해서 불태웠는데 네. 어떤 것들을 이제 압수했는지가 이제
0: 와,
1: 기록이 있어요.
0: 역시 기록의 나라.
1: 네. 네. 거기에 이제 보면은 묵주라든가 이런 네. 것도 있지만 책, 서적, 서적들 가운데 성모님하고 관련된 서적들이 있었다라는
0: 아, 그렇구나.
1: 거죠. 당시에 보면은 뭐 성모 성월이 그때부터 책으로 있었어요.
0: 네.
1: 그리고 묵주 신공 성모괴, 성모경 이런 등등의 한역 서학서
0: 네.
1: 성모님에 관련한 서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자들이 많이 읽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에 보면은 최양업 신부님이 이제 외국에 이제 상해 편지를 보내면서 스승 신부님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을 해요.
0: 이것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1: 근데 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모님 상본을 좀 네. 많이 보내달라. 그런데 묵주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
0: 아, 왜요, 왜요?
1: 우리 신자들이 묵주를 네. 아주 잘 만듭니다.
0: 아, 와 재밌다.
1: 지금도 우리 묵주를 잘 만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나라 묵주가 해외 어디를 가도 네. 해외 제가 옛날에 어디 성지순례 갔을 때 묵주를 네. 사왔는데. 그 묵주가 10알이어야 되는데 11개거나 8개거나 그리고 잘 부서져
0: 네,
1: 외국 거 잘 끊어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 또 얼마나 잘 만들어요
0: 손재주가 좋으니까
1: 그쵸?
0: 신자들이 자체적으로 묵주를 만들어냈구나
1: 옛날부터 그랬죠
0: 아 그러니 묵주는 보내주실 필요가 없고 네. 성모님에 대한 성화
1: 상본과 상본 성화 아.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했다고
0: 야,
1: 합니다
0: 이게 재밌네요 네.
1: 묵주를 아주 잘 만듭니다
0: 잘 만들었다
1: 네, 네. 그렇게 되어 나와 있습니다.
0: 네네.
1: 또 이제 교회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동정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들 하느님을 따르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모님의 행적을 본받는 거죠. 성모님을 따라서 동정을 지키고 그러려고 하는 여교우들 그리고 동정 부부들도 이제 있었죠. 그리고 또 순교자들이 항상 입에서 굉장히 이 그 계속 되뇌이는 계속 입에 그냥 자연 찰떡처럼 붙어 있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0: 순교자들이 입에 붙어 있는 말.
1: 네.
0: 뭐였을까요?
1: 예수 마리아.
0: 예수 마리아.
1: 네. 그래서 그 해미 성지 가면은
0: 네네.
1: 거기 여수골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0: 네.
1: 아니면 이제 옛날에 이제 여수 예수를 이제 하도 신자들이 예수 말이야 예수 말이니까 여수골이 된 거야.
0: 아 입으로 하도 말을 하니까
1: 네, 네.
0: 지역 이름이 또
1: 네,
0: 그렇게
1: 불린
0: 아.
1: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마리아를 굉장히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이제 아 깜짝 놀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0: 아,
1: 너무 막 깜짝
0: 놀라.
1: 그죠?
0: 네.
1: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마리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0: 그렇죠.
1: 거지.
0: 그 정도로 입에 이렇게
1: 네.
0: 잘 붙이고
1: 그쵸, 그쵸.
0: 자주 말을 해야 된다.
1: 네. 네.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이 박해를 견디면서 정말 이 힘든 박해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고 성모님의 도움과 전구를 청하고 이 박해 때 성모님이 큰 위로가 되고 그랬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천주교 박해 시대의 성모 신심이었어요.
0: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우리 할머니들 손에 들려 있는 이 묵주, 그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시고 초도 켜시고 우리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 조선 땅, 우리 한국 땅에 신앙이 이렇게 함께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또 일어났던
1: 그쵸.
0: 그런 신심이군요.
1: 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매일매일 묵주 기도를 5단씩 했대요.
0: 네.
1: 그리고 주일에는 15단.
0: 이야.
1: 우리가 지금은 빛의 신비가 있어서 20단인데 기본이지만 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15단까지만 있었거든요. 빛의 네. 신비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0: 전 20단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1: 처음부터요?
0: 네. 아니야, 농담한 거.
1: 네. 이런. 그래서 주일에는 15단을 바치는 게 네.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묵주기도.
0: 전 5단씩.
1: 네, 5단. 하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아주 좋아요.
0: 가끔은 손에 들고 잠들 때도 있긴 한데.
1: 그거 알아요? 손묵주 하는 법?
0: 손묵주?
1: 네.
0: 뭐예요?
1: 우리 이거 손 마디를 보면은 네. 이게 10개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이 검지에 3개.
0: 3개.
1: 이 저기 마디에 선 있잖아요.
0: 네네네.
1: 이 엄지 손가락으로
0: 네.
1: 여기가 1개야.
0: 네.
1: 2개, 3개. 네. 요 마디를 짚으면서 새끼 손가락에서 한 번.
0: 아~
1: 그래서 묵주가 없을 때는
0: 네.
1: 그냥 손으로 내 손에서 이 마디를 세면서 묵주기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0: 이렇게 우리가 또 예수 마리아
1: 네.
0: 또 이 성모님과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5월 성모성가를 살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수녀님께서 해주시는 이 우리 또 조선시 이 뭐 자꾸 조선시대라고 말이 나오는데 순교자들
1: 네.
0: 우리 신앙 선조들의 마음들 신앙 성모 신심 어땠는지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이제 관련된 성지에 대한 내용은 또 어떤 곳이 있는지
1: 네.
0: 너무나도 궁금한데 수녀님 직접 또 들고 오신 노래가 있으시다고.
1: 네, 제가 오늘 성모님에 관련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요 이제 외국 노래라서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사가 외국말 스페인어라서 못 알아들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제목은 내 옆에 성모님
0: 내 옆에 마리아 성모님.
1: 내 옆에 항상 계신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하시는 분이 성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노래의 내용은 성모님 당신 옆에 나는 아이처럼 있고 싶습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이끌어주세요. 나를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평화로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나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고 우리를 성모님처럼 단순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머니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너무나도 좋은 노래인데요. 수녀님 제목이 뭔지 그리고 그 누가 불렀는지 함께 소개해 주시고 바로 듣고 올게요.
1: 네, 스페인 성가이고요. 아테나스가 부른 준 뚜어 디 마리아.

0: 아테나스의 준투 아띠 마리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마드레 마드레 약간
1: 네.
0: 정말 성모님 부르는 그런 느낌. 한국말처럼 좀 들리기도 하고
1: 네.
0: 노래가 이 쉽고 좀
1: 네.
0: 따라 부르기 좋은
1: 단순해서
0: 노래라서 너무 좋은데요.
1: 이렇게 우리가 성모님을 자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김영애 마리아님께서 수녀님 노래 선물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행가자요님께서 노래의 목소리 아름답고 포근함에 성모님께 의탁함을 느낍니다라고
1: 네.
0: 이렇게 해주셨어요. 수녀님 오늘 선곡을 아주 잘해주신 것
1: 아,
0: 같아요. 네.
1: 다행입니다.
0: 7518님께서 샬롬 외출을 해야 되는데 발길을 못 대게 하네요. 수녀님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7518님 못 나가고 계신다잖아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성모신심 우리 성당에서는 성모신심 세미나도 했어요. 255분 성제 자매 신자들이 참여해서 모두 풍성한 은총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성모신심 고치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또이 세미나 준비해 주신 본당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성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5월 정말 계절감도 너무 좋고
1: 네.
0: 이 안에서 성지순례 성모님과 관련된 그런 또 성지를 가보면 더욱더 깊게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또 신앙 선조들의 성모신심에 대해 알아봤고 그러면 우리가 주말에 이제 떠나본다라고 하면 성모님과 관련된 어떤 곳을 좀 가보면 좋을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이제 오늘 뭐 여러 군데 초반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또 특별하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수리치골. 네,
0: 수리치골.
1: 공주에 있는 수리치골 성지입니다. 이곳을 제가 왜 소개하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가 누구죠?
0: 성모님이요.
1: 그죠?
0: 네.
1: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주보이신데
0: 네.
1: 본래는 그 전에 그러니까 공동 주보가 바로
0: 맞아요,
1: 성요셉이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원래는 성요셉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 첫 주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요셉은 북경 교구의 주보 성인이었는데

0: 정해서 교황청에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청에서는 성 요셉을 함께 모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원지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이제 우리의 한국 교회의 주보로 1841년에 이제 허가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가 처음부터 이 성모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는데 특히 또 1861년 무렵에는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때는 박해가 조금 소강 상태였거든요. 네네.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 당시도 조선 땅을 선교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이제 관할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8개 구역 중에 7개를 성모님의 호칭과 성모님을 붙여서 구역 이름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성모 무염시태 구역, 네. 성모 성탄 구역, 네. 성모 자원 구역 이런 식으로. 8개 중에 7개고 네. 하나는 뭐냐면 성 요셉 신학교. 네네 이렇게 8개 구역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조선 교구가 성모님과 굉장히 친밀했는데. 또 이 수리치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긴 신심단체가 네. 수리치골에서 탄생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성모성심회였습니다.
1: 첫 신심단체가 성모성심회.
0: 성모성심회.
1: 성모성심회.
0: 네. 네. 본래 이 성모성심회는 프랑스 파리의 승리의 성모대성당에서 네. 이제 데주네트 신부님이 1836년 무렵에 설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이 성모성심회는 성모님을 공경하고 또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모성심회를 다빌리 신부님이 네. 다빌리 신부님이 1846년에 수리치골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성모성심회는 그러니까 프랑스에 원래 있었지만 네네. 이걸 한국에 들여온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1846년 다빌리 신부님이 수리치골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계기가 되었냐면은 우리 신부님 저번에 상해 네. 갔다 왔잖아요. 네네네. 김대건 신부님이 부재 때에 이제 상해로 갔고 네. 사제가 되어서 다시 조선으로 올 때 이 네. 풍랑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누구를 그렇게 찾는가?
1: 성모님을 그쵸?
0: 그렇게 네. 성모님의 이 성모님 패를 들고 성모님의 이 보호와 전구를 청하는 그 용기와 기도.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고 이때 다빌리 신부님이 같이 네. 조선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1846년이 어떤 시기냐면은 병호 박해, 김대건 신부님이 체포되어서 일어난 박해가 일어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일어나고 김대건 신부님이 체포된 그 위기 속에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 성모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다빌리 신부님은.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이 성모님께 의지하고 보호를 받아서 무사히 조선에 입국했던 이 체험. 을 통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이 신심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공주 수리치골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성모 신심 단체인 성모 성심회가 시작됩니다. 네.
1: 이 신심 단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레지오 뭐 아니면 내가 뭐 포콜라레 이런 그런 우리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우리 한국 땅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그 신신단체가 바로 성모님과 관련된 그런 신신단체였다라는 그렇죠. 것도 확인해 보시겠네요. 네.
0: 그런데 이 성모성심회는 본래 이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건 신심단체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들을 하냐면은 네. 그 매일매일 이제 죄인의 의탁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성모송을 바치고 또 성모님의 이 무염시태 이 패를 지니고 다니고 또 정해진 날에 자주 영성체를 하거나 그러니까 신심 활동을 하는 단체였는데 이것이 조선 교회로 들어오면서는 이 우리 박해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심뿐만이 아니라 전교 차원의 활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회원들이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0: 교리를 실천하고 활동, 신심을 활동으로 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성모 성심회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이 성모 성심회는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을까요?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성모 성심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해서는 다른 네. 형태의 이제 변화가... 현대에 맞는 네. 네, 좀 더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형태가 바뀌어 온게 된 거죠.
1: 네. 우리가 이 성모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지들, 뭐 남양 성모 성지, 수리치코 성모 성지, 뭐 감곡 매개 성모 순례지 성당, 그리고 뭐 대전 대구 성모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리치코 성모 성지 안에 담겨 있는 우리나라 이 땅에 일어난 첫 번째 심신단체 성모 성심의 이야기 함께 또 이렇게 풀어가 봤는데 와 정말 재밌네요.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그런 성지들 성모님과 네. 관련된 그런 곳들 소개 한 군데 더 부탁드릴게요. 네.
0: 그 우리가 성모 순례지라고 하죠. 이 남양 성모 성지와 감곡 매개 성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성모 순례지입니다. 특히 남양 성모 성지는 본래는 교촌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병인박해 때 순교자들이 실제로 순교한 장소예요. 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이름 없이 그러니까 무명 순교자들의 이 순교지였던 남양 성지가 1991년에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이 축일에 성모 성지로 선포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 순교지가 성모 성지로 선포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제가 앞서서 한국 교회가 이 순교자들이 박해 시기에 그렇게 의탁하고 전구를 청하고 보호를 요청했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우리가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삶처럼 소박하게 정말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살아간 이 무명 순교자들의 이 순교지를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우리 역시도 순교자들이 죽기까지 정말 예수 마리아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신심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남양 성모 성지가 지금의 이제 성모 순례지로 네. 조성되어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이제 순교자들의 의미를 조금 더 왜냐면 남양 성모 성지가 오랫동안 성모 성지로 이어오면서 이곳이 교촌이었다 순교자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중요성이 조금 이렇게 균형이 네.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 순교자들의 언덕이라고 해서 내부 조성을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이 우리가 남양 성모 성지나 다른 성모 성지들 가서 정말 이렇게 묵주기도도 하고 그 성지를 순례하면서 우리의 이 정말 피 속에 흐르는 그런 성모 신심 그리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이 5월 아름다운 성모 성월에 성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이렇게 의탁하고 기도를 청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호구사님께서 저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의 힘을 항상 체험하고 있어요. 세례받고 처음 54회 묵주기도를 마치던 날 아이를 선물로 주셨음을 알게 됐고요.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로 아이를 지켜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군대 운전병인 아들이 차가 전도되는 사고에도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고 너무나도 다행이네요.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정말 김대건 신부님이 네. 이 성모님 패 들고 라파요를 타고 정말 건너오는 맞아요. 그 느낌이 드는데 우리 엄마들 또 손에서 이 묵주가 떨어지질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또 신앙 가족들을 위한 기도 함께 바치는데 아마 그런 우리나라 또 엄마들의 묵주 기도를 성모님께서 함께 또 주님께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 오늘 또 그 신부님의 그 지난번 페이커 할머니 우리 자매님이 오셨을 때 이 네. 높았던 텐션이 갑자기 기억나는데 네네네. 우리 할머님 손에도 항상 그 묵주가
1: 맞아요.
0: 그 페이커 선수의 경기 때 항상 묵주 기도를 하셨던 네네. 그 사진 기억이 나네요.
1: 그래서 제가 이제 묵주 선물도 하고 막 그랬는데.
0: 네, 다음에 이제 네. 그 묵주가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정말 날씨 좋은 주말에 아 이런 성지에 가서 성모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도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라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생각하실 텐데요. 한 군데 더 우리 또 성모님과 관련된 어떤 좋은 곳 어디가 있을까요?
0: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소개하고 싶은 곳은 유명한 곳이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곡 매괴성당. 매괴라는 단어는 옛날 말로 묵주예요.
1: 네.
0: 묵주를 옛날에 매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이 감곡 매괴성당의 성모상이 굉장히 유명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원래 이 성모상은 루르드에서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1930년 이 감곡 성당이 봉헌될 당시부터 안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이제 이렇게 이제
1: 공격을 하러 온 거죠. 네.
0: 쳐들어왔을 때 네. 성당에 이 총을 쐈고 그 성모상 제대 중앙 위에 있던 이 우리 성모님 상이 총탄을 7발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보면 알지만 이거 어디 하나 부서지면은 다 깨져야 되는
1: 맞아요,
0: 게 정상이죠.
1: 네.
0: 근데 이 성모상이 총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1: 박혀 있는 거죠, 그냥.
0: 아니요,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1: 네. 관통한 거예요?
0: 관통일 걸요?
1: 네.
0: 네. 그런데 이 깨지지 않은 거죠.
1: 이렇게 팍 터져야 되는데.
0: 네. 네. 그래서 그 인민군도 총알을 쓰고 놀랬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모상에 이 총탄 7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또 7발이에요. 바로 성모 7고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모님이 겪으셨던 그 7 고통 그리고 성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성모님이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처럼
1: 네.
0: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성모 순례지를 이제 순례하시고 성모님과 함께 아까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셨던 것처럼 묵주기도 오늘 성모님과 함께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너무 멀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너무 멀다. 대구에도 성모당이 있고 인천 교구청인가에도
1: 네네네.
0: 성모당이
1: 맞습니다.
0: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인근에 만약에 이 근처에 저는 성모 순례지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 성당.
1: 우리 본당으로 가도
0: 네,
1: 되죠.
0: 본당에
1: 네.
0: 성모님 계시잖아요.
1: 네.
0: 네.
1: 명동 성당에도 있고
0: 그쵸.
1: 각자의 본당마다 또 성모상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 어떤 성지에 가서 우리 순교자들의 그 성모님을 향한 마음을 또 느껴보고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맛있는 빵지 순례 순녀님과
0: 네.
1: 함께 떠났으니까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 본당 성모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보는 것도 내가 만약에 그것도 못한다. 신부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0: 묵주기도
1: 그냥 책상 위에 성모상 놓고
0: 그리고 네. 성모상이 없어도 됩니다. 항상 함께 하잖아요 우리 성모님.
1: 네. 네. 우리 서현 율리안나님께서 감곡 매개성지 저희 집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내일 한번 가봐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순녀님께서
0: 예.
1: 한 분을 또 성지 순례의 길로 이렇게 이끄셨네요.
0: 그리고 매개 성당이 진짜 좋아요.
1: 네.
0: 그냥 이렇게 쓱 거닐기도 좋고 그 안에서 묵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머물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우리 최경혜님께서 묵주기도 하니까 다시 묵주기도 하시는 페이크 할머니도 생각나신다고. 네. 할머니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많이 또 사실 모든 할머니들이 다
0: 그쵸.
1: 자식들 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네. 세라핌님께서 행주 성당에도 성모님이
0: 네.
1: 있어요.
0: 아, 맞아요. 거기도
1: 보내셨네요.
0: 성모당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들의 묵주기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저희 집도 구교 집안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도 기억이 나지만 이제 수녀가 돼서도 할머니를 만나러 이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묵주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선창을 하고 제가 이제 후창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안이 기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속사포야. 근데 내 차례에 대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은총이 가득하다. 나 아직 끝나지도 다른데. 않았는데.
1: 속도가, 아, 끝나지도 않았는데.
0: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묵직이도를 하루에 막 50단 뭐. 100단씩 하잖아요. 다 은총이 가득하시면 이렇게 봐서 죽게 삭혀가지고.
1: 이 내공이 있는 거죠. 묵직이도 내공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수녀님과 함께 마시는 빵지술래 이 성모님과 관련된 그런 성지들 소개해봤고요. 또 성모님의 그 신심이 우리나라에 또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우리 또 신앙 선조들의 성모 신심 이야기 들어봤는데 수녀님께 또 질문을 하나 하지 않을 수가 없죠.
0: 아, 질문할 그 시간이 없게 더 길게 했었어야 네. 되는데
1: 우리가 성모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0: 그 우리가 성모 신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신심이에요. 이게 성모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가는 거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노래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는다라는 것,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성모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모범이시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고 탁월한 그 모범을 우리가 닮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신심에 빠지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우리 가지 말아야 하는 그곳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성모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신심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갖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하느님께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성모님의 인자함을 담는다라는 것 성모님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나의 그런 모든 유혹과 그리고 이 세상과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 모범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모님이 피앗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온전히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어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모님을 본받는다라는 것. 우리 신심의 목적은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기 위한 것이지 성모님이 최종 목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 네. 건 잘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성모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께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모성을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신신우신 전속 순례지기 빵순이 수녀님과 떠나는 빵지순례 오늘 여기까지네요. 우리 수녀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5월 우리 수녀님의 그러한 마음 또 우리 성모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강용인의 신신우신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과 주일에는 생명의 빵 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 여기까지고요. 우리 끝곡으로 양채윤의 성모송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순우리말이 있대요. 자크를 하다. 순우리말 형용사로 정도에 딱 알맞게 좋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알맞게 좋은 자크를 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집도 자크르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크면 그만큼 채워야 할 것들로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바람도 너무 세지 않고 너무 무풍도 아닌 자크르한 바람이 세상을 평화롭게 느끼게 해주고요. 또 칭찬이나 조언도 자크르한 게 좋습니다. 칭찬이 과하면 교만해지고 조언이 과하면 잔소리가 되니까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티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키워준 건 이분들의 자크르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5월 15일 부활제 6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0: 노래 적곡 달지 오늘도 선생님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니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니스입니다. 우리 행복 가족들은 몇 학년 때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호랑이 선생님으로 너무 무서워서 혹은 다정한 말씀과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때론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 줘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잊지 못할 선생님 한 분쯤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다시 생각해보면 무슨 거창한 말씀이나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아유, 멋있어.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번에 이만큼 해냈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네. 이런 나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또 내 손에 꼭 쥐어주시던 사탕 한 알처럼 작지만 힘이 되는 눈빛. 선생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작은 것들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께서도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작은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곁을 찾아와 머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자크르한 행복으로 모두가 평안하길 기도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똑 떨어지는 정답과 자크르한 센스의 오답으로 놀아보는 시간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교권 존중과 선생님에 대한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왜 스승의 날이 하필 5월 15일인 걸까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 이유. 1번, 우리나라에 첫 학교가 세워진 날이어서. 2번, 세종대왕 탄신일이어서. 3번,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치르는 날이어서. 1번, 우리나라에 첫 학교가 세워진 날이어서. 2번, 세종대왕 탄신일이어서. 3번,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치르는 날이어서.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의 오답도 환영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에서 1분 쇼츠 영상을 제작할 크리에이터 커피콩 크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크루가 되면 내가 만든 영상이 내 이름과 함께 대구 CPBC 공식 SNS에 업로드 되고요. 한 편당 별다방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5월 20일 수요일 6시까지 기존에 만든 쇼츠 영상 주소와 함께 신청서 보내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픽시의 위대한 탄생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나갑니다. IS 동서 제공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픽시의 위대한 탄생, 오늘의 힌트송이었고요.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세종대왕 탄신일이어서 였습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논산의 강경여고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5월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서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닌 일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1963년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해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은 행사를 열었고요. 이듬해인 1964년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바꾸면서 날짜도 5월 26일로 바꿨대요. 그러다 1965년 각급 학교와 교원 단체가 중심이 돼서 스승의 날을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일 5월 15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엘리사벳님, 세종대왕 탄신일 하셨고요. 율리안나님도 세종대왕 탄신일이기 때문에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생겼어요 하셨고, 대건안드레아님도 세종대왕님 생신이지요 하셨고, 또 너튜브의 염염님도 2번 맞춰주셨습니다. 1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보기들이 다 그럴듯했죠. 왠지 다 맞는 말 같고, 오늘은 난이도가 살짝 있었습니다. 퀴즈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방송 후에 연락드리고요. 또 오늘은 어떤 센스 있는 오답을 만들어 주셨을지 만나보겠습니다. 3097님, 어버이 다음으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이어서 어버이날 다음 주로 정한 거 아닐까요? 하셨어요. 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정말 멋진 선생님들 만나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꼴찌가 1등이 되기도 하잖아요.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 부모님 다음으로 선생님 맞죠? 그러니까 어버이날 7일 뒤. 괜찮네요. 3285님, 오! 육아휴직 중인 교사입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는 중간고사 끝난 아이들이 제일 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럴 수가 있군요. 이거는 정말 교사가 아니면 모를 것 같은데요. 하긴 4월 말쯤부터 해서 중간고사 끝나면은 아이들이 한창 예민해져 있다가 이제 순둥순둥해지잖아요. 아이들도 힘들지만 선생님들도 얼마나 같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군요. 멋집니다. 오늘 이거 괜찮은데요? 오늘 퀴즈 오답 선물은 3285님께 드리겠습니다. 와!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나눠주시고요.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나에게 멋진 가르침을 준 분이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고요.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의 추억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휘트니 휴스턴이 부르는 Greatest Love of All 듣고 올게요.

차가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경산의 피맘님, 전국의 선생님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쁜 날 되세요 하시면서 어린이집에 인사 갔다가 카네이션 배지를 달아주셨습니다 하고 사진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또 어린이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경산의 피맘님도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엘리사벳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대구에 있는 중학교 합격했다고 안아주셨는데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큰일 나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정말 장하다, 열심히 잘했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그 순간을 지금 엘리사벳님도 잊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큰일 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해요. 좀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의 사랑과 응원을 마음껏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마음도 좀 듭니다. 대건 한드레아님, 저는 오늘 중3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왔어요.

대단하신데요? 선생님께서도 천주교 신자이셨어서 저희 신앙생활에도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정말 편찮으신 중에도 수술 날짜까지 방학 이후로 미루시고 저를 비롯한 저희 반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김경희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 진짜 참 선생님이시네요. 몸이 아픈데도 수술 날짜를 미루고 정말 오로지 우리 학생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삼남매 아빠님, 오늘 스승의 날에 체육대회 한다고 큰아들은 신나서 학교 갔고요. 둘째, 셋째는 선생님들 위해서 교실 꾸민다고 아침 일찍 가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유 참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들도 정말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가도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서프라이즈 이벤트 준비하고 하는 학생들 보면 저절로 다시 힘이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7632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동화집을 발간해서 집으로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입니다. 오로지 나의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동화를 쓰신 거예요? 그거를 또 발간해서 집으로 다 보내주시고 대단하신 분이 많으시네요. 멋진 선생님이에요. 1971님은 오늘은 선생님 그림자도 위대한 날입니다 하시면서 고3 담임 선생님이 많이 생각나요. 같은 고향이라서 더욱더 생각납니다. 잘 계시죠 선생님 하셨어요. 고향이 또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혹시나 명절 때나 이렇게 우연히 만날 가능성도 클 것 같은데 고향 갈 때마다 선생님 생각나고 이것도 좀 새롭고 좋네요. 2528님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이 갔는데 하필 그날 제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오르내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가는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하루 종일 업고 다니셨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요. 여기도 참된 선생님이네요. 뭔가 이렇게 아픈 아이를 끝까지 챙기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몸소 보여줘야지 아이들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 놀고 싶은데 못 놀고 혼자 누워있어요. 얼마나 아이가 외롭고 서글프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업고 다니셨다는 게 아유 제가 다 울컥하네요. 오늘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선생님들께도 선물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멋진 이야기 나눠주신 2528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 2, 3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피장 노래해드리리. 방송 개편 이후 여전한 듯 달라진 듯한 코너가 바로 오늘 금요일 노래해드리리 코너인데요. 5월부터는 우리 교구의 가톨릭 생활성과 협회와 함께 노래해드리리를 꾸미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교군의 찬양사도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오늘은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익숙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데리고를 대표하는 찬양사도죠. 예찬의 김지혜 세레나자매님, 이승환 베드로 형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에너지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1년 만에 다시 뵙는 거죠?
3: 네, 맞아요.
0: 세상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여전히 찬양 열심히 하고 네. 육아도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3: 올해 저희가 그 이사를 했어가지고 네. 아주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0: 안 그래도 대구 가까이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3: 네, 좋아요.
0: 자주 만나요.
3: 하시죠.
1: 자주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지금 활동하셨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본당이 우리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달짜 신부님이 계신 본당이라고
3: 맞아요.
0: 들었습니다. 네. 도량 성당이죠?
3: 네, 맞아요.
0: 그러면 지금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1: 네, 뭐 행사, 예찬 행사가 주일에 없는 날에는 주일미사 겸 뭐 성가대 활동도 아직 하고 있어가지고 네, 구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아유, 또 그래도 도량에서 행복찻집에 두 분이나 와주시니까 되게 도량에 인재가 많나? 지금 우리 도량 성당 보좌 신부님께서도 와, 멋지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우리 노래해드리는 코너가 대구 가톨릭 생활성가협회 소속 밴드가 이제 다 나오셔서 출연을 하실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실까요? 어떠세요?
3: 네, 이게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요. 이전에는 저희 팀 그냥 예찬으로만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대가생협이라는 더 큰 이름표를 달고 그것도 첫 번째 손님으로
0: 그러니까요.
3: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감회가 더 남다르고 일단은 협회 구성원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
0: 네. 저도 괜히 좀 긴장되네요. 네. 우리 생가협회 분들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손은 들어주시고요. 앞으로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데리고를 대표하는 찬양사도 예찬 밴드와 새롭게 함께하는 노래해 드리리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오늘은 5월에 걸맞게 패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0: 네.
1: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부부의 날 등등 그리고 저희는 또 특히 시어머니, 친정엄마, 우리 베드로 형제님, 저희 딸까지 다 5월생이세요.
0: 진짜요?
1: 정말 리얼 가정의 날이라서
0: 진짜네요.
1: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성모성을까지 주제 딱 물어보시자마자 패밀리가 생각이 나서 네. 패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복찻집을 찾아왔습니다.
0: 네. 아 근데 영어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이 패밀리.
3: Family.
0: F가 확실합니다. 와, 근데 5월은 진짜 하루 종일 뭐 행사의 날로 네, 보내셔야겠어요.
3: 지갑이 예.
0: 지갑도 좀 홀쭉해지시겠네요.
3: 네,
0: 아 그래도 우리 다정의 달에 함께하기에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엘리사벳님 예찬 반갑습니다. 많이 기대되네요 하셨고 삼남매 아빠님도 예찬 오랜만이에요. 대건아드리아님도 예찬 얼마만이에요 하셨고요. 동파육님께서도 너무 멋있어요 해주시면서 응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혹시 근데 알고 계시죠? 두 분이 그냥 멤버이기 이전에 부부신 거
3: 네. 네,
0: 알고 계시죠? 여러분
3: 알고 계셔야지 이제 저희가 오늘 말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0: 안 네. 그러면 뭐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두 분의 사랑스러운 결실 우리 루다는 잘 지내나요?
1: 네 이제 말도 잘하고 얼마 전에 두돌이었어요.
0: 진짜요?
1: 네,
0: 벌써?
1: 네, 그래서 말도 잘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네. 즐겁게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0: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제타시오라고 하던데 그 두 살짜리가
3: 맞아요, 맞아요.
1: 미사를 항상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뇌가 됐나 봐요.
0: 아니 따라할 거 뭐 동료도 많고 많은데 어떻게 제타시오를 따라할 네. 수 있어요? 첫째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 근데 이 찬양 패밀리가 곧 4인조가 된다고요.
1: 네, 저희 그간에 둘째가 생겨서 지금 8개월 차 네, 예비 자매맘입니다.
0: 자매맘. 어머나!
1: 자매맘.
3: 네, 자매맘. 딸,
0: 딸. 어, 어머나, 그렇군요. 네. 오늘 그럼 두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세 명이네요. 네. 아, 안녕! 이름이 있어요, 지금?
1: 이름은 아직 이제 첫째 이름이 이루다로 이루다? 지었다 보니까 네. 둘째 이름 짓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0: 아, 맞네요.
1: 그래서 뭐 원래는 연애 때부터 뭐 이루다, 이루리, 뭐
0: 오, 이루리,
1: 이로운 뭐 이런 오. 식으로 좀 성이랑 연결되는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네. 막상 태어날 때가 되니까 자꾸 저는 또 마음이 다른 데로 가가지고 어. 뭐 이선율 뭐 이런 것도 짓고 싶고 뭐 이미듬 막 이런
0: 우리 아버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 아, 것 네. 같아요.
1: 지금 계속 반려당하는 중이라서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0: 그러군요. 태명은 있잖아요.
1: 태명은 루다 동생, 루동이.
0: 루동이. 너무 귀여워요. 어머나, 근데 8개월이나 된 줄은 몰랐네요.
1: 네, 2달 남았어요.
0: 어머나. 우리 루동이와 함께 우리 노래해드리려 하거든요. 네. 여러분 응원 뭐 많이 해주시고. 어 그리고 히히 목가님께서 루다가 떨지도 않고 말을 잘하네요. 우리 떡 닮은
3: 네 맞아요
0: 네. 맞네요. 예, 루다가 혹시 누군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렇게 어머님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참 이렇게 아빠와 아들
3: 아 네 맞아요
0: 어, 보셨어요?
3: 네 봤어요.
0: 네, 같이 그 노래하고 가셨거든요.
3: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어, 나중에 루다랑 루동이랑 같이 나오셔도
1: 아 너무 좋아요.
0: 그쵸?
3: 네 맞아요.
0: 맞죠?
3: 네 명 여기 들어올 수
0: 어떻게든 좀 넓혀볼게요. 네. 자,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세 가족, 지금은 일단 무대에 있는 세 가족이 불러주십니다. 네, 첫 곡 어떤 곡인가요?
3: 네, 5월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달이니까 네. 첫 번째 곡은 어린이처럼을 준비했습니다.
0: 아.
3: 요거를 저희가 예찬이 또 편곡을 열심히 하는 팀이라서
0: 네.
3: 그 영화 토이스토리의 You've got a friend in me 하는 노래 로 비슷하게 저희가 편곡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네, 요 곡 한번 들으시면서 내내 행복한 기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와, 또 예찬의 편곡 MR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녹음을 해서 오신
3: 네,
0: 건가요?
3: 맞아요. 네, 맞아요. 네.
0: 어머나, 어, 지금 이 순간 정말 예찬 멤버들이 다 함께하고 계시네요.
3: 네, 네.
0: 좋습니다. 우리 기대와 함께 어린이처럼 들어보겠습니다.

0: 와, 진짜 이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와, 지금 엘리사베님도 와 들썩이고 싶네요. 짝짝짝짝 하셨고 엉뚱한 그녀님도 와 차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맑은 목소리예요 하셨고 너튜브로도 지금 아이디가 똥개신데 미쳤다 대박이에요 하면서 와 이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1: 아, 네,
0: 진짜
1: 감사합니다.
0: 근데 예찬은 정말 제가 그 다른 무대에서 볼 때도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이런 신나는 곡에서 정말 그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에너지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신나는 거 부르면 다 신나잖아요.
2: 그쵸, 네.
0: 근데 예찬은 진짜 사람 기분을 좋게 하는
2: 감사합니다.
0: 진짜 그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2: 네, 사실은 저희가 제가 노래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0: 잘하셔서
2: 그 기세로 좀 약간 그걸로 좀 약간 목소리를 약간 가리는 약간 마스킹
1: 예찬은 기세다.
2: 네, 예찬은 기세다. 네.
0: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기세도
2: 감사합니다.
0: 좋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아, 역시 예찬입니다. 정말 신나게 또 어린이처럼 즐겁게 노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어린이 시절에 몇 살 때 제일 행복하셨어요?
2: 저는 일단은 몇 살 때는 기억이 안 나고요.
0: 네.
2: 놀토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
0: 네.
2: 원래는 토요일 매주 학교를 가다가 저희 때부터 슬슬 놀토라는 말이 생겼어요.

0: 아, 듣기만 해도 행복하기는
1: 네,
0: 해요.
1: 맞아요.
0: 네. 아니 근데 놀토 세대세요?
1: 네, 맞아요.
0: 어, 막 둘째, 넷째 주가 보통 놀토
1: 네,
0: 그랬잖아요.
1: 네, 그때였어요. 네,
0: 아,
1: 맞아요.
0: 그러셨구나.
1: 네,
0: 네, 네. 아, 그 딱 첫 시작된.
1: 네, 네, 맞아요.
0: 아, 그러셨군요. 놀토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고.
1: 네, 그죠.
0: 순간 되게 행복해졌어요. 우리 세레나 자매님은 언제 행복하셨어요?
2: 어, 저도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0: 네.
2: 입시 스트레스 없고
0: 맞네요.
2: 이제 뭐 적당한 시간에 학교 갔다가 적당한 시간에 집에도 오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주일학교도 왠지 마음 편하게 되게 친구들 생일파티 하고
0: 맞아요.
2: 주일학교 갔다가 뭐 이제 그렇게 보냈던 시절이 초등학교 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는 약간 뭐 시험 때문에 재학도
0: 맞아,
2: 생기고 이랬다
0: 맞아.
2: 보니까 초등학생 시절이 저도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또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다른 뭐 걱정할 게 없고 신나게 네. 뛰어놀면 되니까. 어 진짜 행복하네요. 생각만 하는
1: 네,
0: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 이런 모든 어린 시절을 가슴에 품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곧 우리 두 아이의 부모가 되시잖아요. 표정 무엇이죠? 그렇지만 아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것 같다 하고 느끼실 때 있으세요?
1: 몸만 어른이지 생각하거나 뭐 행동하는 건 아직 어린이입니다.
0: 아 여전히요?
1: 그 특히 그 맛있는 간식 이제 애기한테 먹여줄 간식 같은 것에서 네. 애보다 제가 먼저 입맛을 다시는 때 그럴 때가 아, 나 아직 올라구나 그런 생각 종종 하게 됩니다.
0: 아, 네. 아니야 아니야 애기 먼저 줘야
1: 네,
0: 돼요.
1: 맞아요.
0: 스스로 다독이게 되는 네. 아, 이해됩니다. 세레나 자매님은요?
2: 저는 엄마 저희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저희 친척분들 막 고모 큰엄마 막 이렇게 만나면 그럴 때는 꼭 아직 내 안에 어린이가 살고 있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2: 막 아직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뭐 아양을 떨기도 하고 좀 힘들면 비비기도 하고
0: 네.
2: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고 또 제가 막내라 가지고
0: 이제
2: 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요 경우를 떠올려 보니까 아 그럴 때는 아직도 나도 아이구나 엄마 아빠한테는 또 아기 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맞네 그러네요. 항상 나는 아이 앞에서는 엄마고 이렇게 그렇지만 또 어른들 앞에 가면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늘 하느님 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고 어린이처럼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을 어린이 같은 마음은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던데 두 분께 어린이 같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1: 어린이 같다라는 게 그 이제 온전하게 100%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0: 신뢰하는 거.
1: 네, 신뢰하는 거. 이제 아이들은 부모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를 하죠.
0: 네.
1: 그래서 이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모든 것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겠네요.
1: 네.
0: 또 그거를 루다를 보면서 또 많이 느끼시겠어요.
1: 네, 맞아요.
0: 이런 거구나 하면서.
1: 네네네네.
0: 이렇게 육아를 해야지 확실히 또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게 있나 봐요.
1: 여러 가지가 네,
0: 신뢰 말씀하셨고 네. 세레나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솔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뭐 기도를 드릴 때나 하느님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 어린이처럼 힘들면 힘들다, 무서우면 무섭다, 좋으면 좋다, 기쁘다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 반대편에서도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이제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맞네요. 어른들은 너무 척을 많이 해요.
1: 네,
0: 아닌 척, 뭐 성숙한 척, 어른인 척.
1: 네.
0: 우리 그러면 이 두 번째 곡은 좀 더 솔직한 우리 모습으로 같이 좀 즐기면서 또 나에게 바라는 것을 100%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간직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불러주시나요?
2: 다음 들려드릴 곡은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저희가 성모성월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곡인데 부르면 부를수록 약간 엄마의 마음 이제 성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0: 네.
2: 이제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성모님의 기도를 비롯해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상 모든 엄마들의 기도가 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준비한 곡입니다.
0: 이 노래 벌써부터 좀 찡한데요.
2: 네.
0: 혹시 아빠가 불러주시나요? 엄마가 불러주시나요?
2: 엄마가 부릅니다.
0: 아 역시 아, 완전히 이보다 솔직한 노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의 기도가 하는

0: 아,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원래도 뭉클한 곡이지만 진짜 엄마가 불러주시니까
2: 찐엄마,
0: 진짜 찐엄마 진짜 가슴이 찡하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 곡을 커버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엄마의 기도가 이렇게 부르시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힘차게 불러주시는 게 그게 왜 이렇게 뭉클하죠? 되게 진짜 간절한 진짜 하늘을 닿기 바라는 기도 같아서 진짜 좀 뭉클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히히 목가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드려야겠어요. 하시고요. 우리 달짜 신부님은 눈물이 방을 채워서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아, 정말. 그리고 엉뚱한 그녀님도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노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
1: 네.
0: 우리 세미레 자매님은 엄마가 되기 전과 후로 어떤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1: 일단 이곡 가사 중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아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원래 제가 제일 먼저고, 제가 제일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던 사람인데,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0: 누구나
1: 네,
0: 그렇죠.
1: 지금도 그렇긴 한데, 조금 더 그때보다는 엄마의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제가 좋아하는 예찬을 하고 있지만, 아이의 상태나 뭐 아이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마냥 그것만 하러 다닐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0: 네네.
1: 또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아, 그래도 나 엄마구나, 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0: 그런 것들을 내가 일부러 좀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1: 네,
0: 없는 그런 거죠?
1: 그냥 그렇게 더 신경 쓰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0: 신기하네요. 저도 제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아, 그래, 그래도 나보다 남을 좀더 위하자.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1: 네.
0: 저절로 된다는 게,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디까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루다 키우면서 되게 정말 간절하게 막 기도했던 적 있으실까요?
1: 일단은 루다가 생겼다는 걸 알았던 그 순간부터 되게 많이 기도를 했던 게, 건강하게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 지금 둘째도 그렇고, 근데 이게 태어난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낳고 나서도 이제 항상 좀그 루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또 베드로 형제님이 되게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0: 그러셨구나.
1: 이제 그런 일을 직접 겪고 나니까 정말 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옆에만 있으면, 존재만 하면 좋겠다.
0: 아무리
1: 이런.
0: 싸우고 해도.
1: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를 하면 건강에 대한 기도를 제일 간절하게, 제일 많이 하는 것
0: 아, 진짜 건강이
1: 같아요.
0: 최고죠.
1: 네.
0: 아, 맞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서 또 이게 워낙 고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질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아빠의 기도도 사실 빼놓을 수 없죠.
2: 그쵸, 예.
0: 네. 베드로 형제님은 언제 이런 좀 간절한 아빠의 기도를 드려보셨어요?
2: 저는 매일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0: 매일.
2: 오늘은 제발 통잠자게 해주세요.
0: 맞네요,
2: 네.
0: 아가들.
2: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림없지. 루다를 깨우시더라고요.
0: 잘안
2: 네, 잘
0: 들어주시는군요.
2: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많이
0: 어떡해.
2: 안아줘라라는 생각으로, 네. 그런
0: 아,
2: 뜻이 있지 않을까, 네.
0: 맞네요,
2: 이런
0: 맞네요.
2: 생각으로, 네. 견디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좀 통잠 자려나 하니까 이제 둘째 태어나겠네요.
2: 네, 맞아요.
1: 부디 유니콘이 태어나기를.
2: 유니콘이 태어나길래. 또 간절하게 또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1: 간절하게.
0: 네, 요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아, 그래도 이 모습 자체가 참 아름다운 성가정인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노래에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을 닿으며 마음 다해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빠의 기도, 또 여러분의 기도까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 어떤 지향을 갖고 계세요?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조건 건강에 대한 지향을 많이 넣는 편인데 건강, 생명 뭐 이런 네. 지향을 많이 넣는데 최근에 이제 임산부 축복 미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 지금 이제 루다가 두 돌이 됐는데 진짜 동요보다 성가를 더 좋아하고 그 기도문도 따라 읽고
0: 제 탓이요. 네.
1: 그리고 성당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런 걸 보니까 아무래도 물려주는 것 중에서는 신앙을 물려주는 게 정말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최고의 재산 유산이 아닐까 유산이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 보면 뿌듯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커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신앙을 놓지 않는 아이. 또 우리 아버님을 건강은 뭐 당연히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2: 네,
0: 어떤 아이가 되길?
2: 뭐 건강이 일단은 1번이고 신앙심, 저도 신앙심 이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2: 당연히 뭐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건강하게 뭐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였는데
0: 네.
2: 신앙심의 얘기를 듣고 와,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0: 너무 당연해서 그러셨을
2: 네,
0: 거예요.
2: 아, 그런가? 네, 아무튼 그래서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0: 아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이도 더 저절로 이렇게 제타시오 하고 성과 좋아하고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루동이도 들었지? 그렇게 건강하게 또 하느님과 함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뭐 너튜브에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시고 세레나, 베드로, 루다, 루동이까지 함께하는 가족 찬양단 기대합니다. 아, 진짜 언젠가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2: 아,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도 좀 커야 되니까.
1: 꽤 걸릴 것 같아요.
0: 그래도 열심히 기다려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덕분에 저도 오늘 좀 따뜻한 가족 사랑을 다시금 느끼는데요. 벌써 마지막 곡 들을 시간입니다. 네, 우선 곡 소개부터 해주시면요.
2: 네, 5월은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모성월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노래는 가시도 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서 하느님의 향기를 전하는 성모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네.
0: 또 성모성월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2: 맞아요.
0: 좋습니다.
2: 그 아름다운 장미 준비했습니다.
0: 아름다운 장미. 이 노래도 좀 새롭게 불러주실 것 같은데요.
2: 네.
0: 지금 뭐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가지 마세요. 이런 문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참여 문자 보내주신 썬미님과 쿠기? 예, 연년인가 얀얀 하시는 예, 쿠기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우리 아름다운 장미 이 곡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하세요로 같이 인사해 주시겠어요?
2: 네.
0: 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1: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만촌 일동성당 백종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담뱃불 씨가 나무로 옮겨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몰라 몰라. 우리 피디님 센스 봐. 진짜 우리 박지윤의 Body Else, Body Else. 너무 좋아. 어제도 와나완 그거 뭐 보고 왔는데.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38 들어가는 분들 누룽지 오늘 세 분께 드리는 CPBC 창립 38주년 자 문자들 봅니다. 7362님 아무리 찾아봐도 38은 안 들어가지만 올해 38살인 방글이 축하에 슬쩍 껴도 될까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즐겨 듣던 평화방송을 이제 며느리인 제가 즐겨 듣고 있어요. 스승의 날이지만 아버님 기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를 아껴주시던 남준권 요한 아버님 그립네요. 아버님, 네. 이 3대가 함께하는 방송. 3대가 뭐야? 네. 아주 다 함께하는 방송. 네. 남녀노소, 사돈의 팔촌의 이종 사촌의 며느리까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8766님, 고소한 누룽! 아, 목이야. 누룽, 누룽지 받고 싶어요. 지금 약간 누룽지 짜증 들어갔다, 방금. 그죠? 오늘 불금 예정이에요. 빗띠 해장을 도와주세요. 어머, 어디서 불금하실 예정이? 어느 동네로 가면 돼요? 예, 네, 함께 할까요? 8638님. 어머, 전 앞번호에 3이 들어가네요. 뒷번호에 끝자리 38이 다 들어갑니다. 어머, 이런 행운이 오다니. 직장에서 이어폰으로만 들으니 마음이 급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38이 들어간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닌데, 와, 진짜, 진짜 8638번이, 와, 축하드립니다. 7850님, 비띠님, 제 생일에도 3과 8이 있어요. 전화번호와 생년월일까지 쌍두마차, 생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1239님, 안녕하세요. 핸드폰 번호 38 들어갑니다. 4990님, 저 38살입니다. 주민등록증 찍어서 보냅니다. 보자, 보자. 주민등록증 보자. 오케이. 9587님, 저는 뒷자리, 잠깐만, 뒷자리를 써서 보내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에, 민증 찍어 보내야 할 거, 아예 찍어 보내지 마세요. 스승의 날이라 잠시 외출 끊고 나와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순회 도는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다들 지금,

저를 뭘 믿으시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완해 주시고 그러세요? 윤우려님, 세계 최초 민증 오픈 가능한 방송국. 역시 믿고 듣는 평화방송. 그래도 보내지 마요. 개인정보 이거 소중하다고 지켜주라고요. 네. 강금성님, 박수기, 백현, 이한수 선생님, 손병기, 주인 교수님, 신원균 선생님. 이렇게 또 감사 인사 전하셨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은 문자와, 38주년 그 축하 메시지 중에서, 이세분 뽑았습니다. 온실 온도가 38도가 넘는다는 센스쟁이 5940님, 그리고, 휴대전화 앞자리가 38이라는 2503님, 그리고, 38살이신 우리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과 생일이 같으신 같은 나이신 4990님께 세 분께 청춘 누룽지 세트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지금 성함과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민증은 뒷번호를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는데 보내지 마세요. 자, 이제 끝. 자, 이제 끝입니다. 네. 개인정보 소중해. 소중하니까 여러분, 제가 또 어디다가 또 악용할 수 있다고. 아셨죠? 평화방송 제가 49살이니까 동생이네요. 강금성님. 아껴주세요. 인생 선생님 같은 유리상자 세준 오빠의 30주년 기념 앨범이 나왔어요. 김명숙님. 오! 저희가 또 조만간 우리 세준 오빠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것 같다. 예,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내년에 받을 수 있게, 아이가 아까 읽었군요. 감사합니다. 땡큐. 자, 금요일 2부 개그맨 이문재 씨 지금 밖에서 예, 들어올랑 말랑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문재 씨랑 문제 함께 할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CPBC 라디오. 예, 유튜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저희가 초반에 그 다짜고짜 이구동성 퀴즈 할 거거든요. 다섯 개 중에 몇 개나 마음이 통할지 요거 맞히시는 분께 나노 폴리비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 CPBC 빵빵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모셔볼게요. 7650님 고3 때 생각이 나네요.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취직시켜 주려고 하시던 선생님이 생각나요 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그쵸? 네. 이런 분들은 진짜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노래 두곡 듣고 문제야 문제 함께 만나봅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그리고 이거 누구야? 이름이 뭐야? 이썸과 청아가 함께 부른 Find Love. 이담이담.

0: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머리 아파.
1: 머리 많이 아파요. 그럴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더니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 문제가 제일 문제인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보는 문제.
2: 문제.

0: 빠빠빠빠빠빠. 자, 원고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하지만 헤어스타일만 애매한 남자. 개그맨 이문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만 애매한 남자. 아,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0: 뭐예요?
1: 헤어스타일만 애매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를 볼 때마다 제 헤어스타일과 제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뭔가 바꿔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뭔가 알려주고 싶은 여러분의 그런 포인트를 건드렸다.
0: 아니 선생님, 네? 제가 오늘 보자마자 머리 또 한 자르고 왔네. 일로 와. 저기 선배님 밖에 가위 있죠?
1: 네.
0: 가위 좀 안으로 들여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저기 머리를
1: 일어나시네요 진짜.
0: 뜸어서 아 진짜 있어 공구함에서.
1: 공구함에 있는 건 가위가 아니라 연장 아닙니까? 좀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요. 벤츠나 니퍼 아, 이런 걸로 이발을 시켜주는 건 아니겠죠?
0: 스테파노 끈 오늘 씻고 왔죠? 씻고 왔죠.
1: 네,
0: 연예인한테.
1: 연예인한테. 일어나 새벽같이 운동하고 일 네. 보고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0: 어허. 김영민님, 네. 문재 선생님 오십니다. 명강의.
1: 네, 아 다들 많이 기다렸나 봐요.
0: 기다렸어요.
1: 방금 전에도 오면서 제가 빵톡을 보고 왔는데
0: 네.
1: 저를 뭐라고 놀릴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네, 굉장히 뜨거운 오늘은, 반응 감사합니다.
0: 오늘은 뭘로 놀릴까?
1: 네.
0: 테레사님,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곰디.
2: 때렌
0: 뭘 따라냐. 지난주 0691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뭐라고 그랬죠?
0: 옛날에 문재님 얼굴 TV에서 봤을 때는 귀엽다는 생각을 했고 요즘 유튜브에서 볼 때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좀 어중띠다. 어중띠다.
1: 네.
0: 좀 더 길든가
1: 네.
0: 아니면 자르든가 네. 어? 좀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해라.
1: 항상 그 힘듦 속에서 제가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뭐? 우리 눈이 우리 눈이 힘든 건 어떻게 할 거예요?
1: 아니 머리를 기르는 것과 머리를 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때 항상 애매하잖아요. 짧게 자르는거나 머리 길게 기르는 거 애매하지 않아요?
0: 아니 지금 애매하고 어중 뛰고
1: 네.
0: 그래요.
1: 네.
0: 머리를 대체 언제 할 것이냐?
1: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벌써 5월 달에 2주가 흘렀습니다.
0: 그러니까 5월 15일이에요.
1: 아, 큰일났어요.
0: 네. 오늘 어떻게 스승님한테
1: 저는 연락드렸습니다.
0: 연락드렸나요?
1: 네,
0: 스승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1: 빨리 날짜 잡고 편하게. 저희는 항상 스승의 날이면 모이거든요.
0: 네, 네.
1: 저희 대학교 때 교수님과 2001년도에 만났는데 아직도 모여요.
0: 개그 스승님은 누구신가요?
1: 개그 스승님은요. 스승님.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그 옷을 입고 왔거든요.
0: 뭐요?
1: 이게 옹알스 옷입니다.
0: 아, 옹알스.
1: 네, 대학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옹알스라는 팀이 있는데
0: 네네.
1: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국가대표급 코미디언이라고 합니다. 모든 코미디언들이 인정하는 코미디언. 근데 옹알스의 이제 조수원 선배님이라고 있어요.
0: 네.
1: 그 덩치 좋고 허우 그 강아지 성대모사는
0: 네.
1: 그 조수원
0: 그 방금 강아지 성대모사였어요?
1: 아니요. 제가 기침했어요. 제가 기침할 때 허우 이렇게
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안 놓치는 우리 디테일 아직 네. 살아있네요.
0: 살아있죠.
1: 네.
0: 네. 하나만 네. 걸려 그냥 오늘.
1: 그래가지고 저희 조수원 선배님께서
0: 네.
1: 저희 또 개그 스승이거든요.
0: 음흠.
1: 그리고 또 변기수 선배님도 있고
0: 오.
1: 여러 명의 선배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기념하기에서 티를 좀 입고 왔습니다.
0: 옹알스. 아, 네. 또 놓치지 않고 또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1: 네.
0: 예. 오늘 문재님 얼굴이 스님이 가진 목탁 스타일이세요.
1: 평화방송입니다, 여러분.
0: 네, 네.
1: 네. 평화방송에서
0: 항시 여러분의 네.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 목탁의 꿈.
0: 네, 네. 좋습니다.
1: 깨우침. 좋습니다.
0: 자, 오늘 CPBC 창립 38주년이거든요.
1: 네.
0: 우리 연예인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 좀 해주세요.
1: 이거 어떻게 정말 연예인처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정말 따뜻한 가족처럼 해야 돼요?
0: 연예인처럼 해봐봐요.
1: 연예인처럼 할까요?
0: 네, 해봐봐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우리 CPBC 38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방송 재미있게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 항상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CPBC 화이팅!
0: 오!
1: 약간 이게 정말 연예인들 오케이. 늘 하던 거.
0: 축사.
1: 네.
0: 딱 축사의 기본 틀.
1: 그냥 자동적으로 되면 나오는 네, 것들.
0: 네. 어디 외웠어요?
1: 아니 이거를 매일 하니까 이런 영상을 매일 보내주다 보니까.
0: 그럼 이제 가족처럼 한번 해봐 주세요.
1: 가족처럼요?
0: 가족처럼.
1: 아
0: 이거를 1년 6개월 이상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잖아요. 2시에
1: 네.
0: 뮤직 가족이니까.
1: 네.
0: 문디로.
1: 네.
0: 곰디 문디.
1: 네, 안녕하세요. 곰디 문디. 셉디 요롤레 히디.
0: 맞다.
1: 여러분의
0: 요롤레 히디.
1: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아, 늘 함께해주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매주
0: 네.
1: 금요일이라는 시간이
0: 네.
1: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0: 네.
1: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주말에 앞둔 시간. 그런데 여러분도 항상 이번 주 바쁘게 사셨고 우리도 바쁘게 살았잖아요.
0: 길다.
1: 길어요.
0: 짧게. 네.
1: 그렇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의 금요일 그리고 여러분의 2시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0: 말 좀 빨리 해요.
1: CPBC와 영원히 함께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오!
1: 길었죠? 원래 손이. 늘 분량 욕심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또 말을 못하게 하네.
0: 손을 이렇게 네. 계속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문재 씨와 제가 다짜고짜 이구동성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문재 씨랑 저랑 안 맞는 거는 워낙 아는데 오늘은 좀 맞을 수 있을까 한번 기대해보면서
1: 네.
0: 준비되셨나요?
1: 아, 네, 가시죠.
0: 갈까요?
1: 네.
0: 오케이, 렛츠 고.
1: 안 봤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0: 안 봤어요?
1: 네.
0: 좀 보고 와줘.
1: 아니, 이것만 안 봤다고요.
0: 참네, 참네.
1: 즉흥적으로 하려고.
0: 7650님, 잠시 웃음 빵. 너무 재미나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가시죠.
1: 가시죠.
0: 이거 찌까찌까찌까 안 들어와요? 네. 아닌가 봐.
1: 제가 할까요?
0: 네.
1: 찌까찌까찌까찌까.
0: 10시간 동안 독방에서 혼자 일하기 대 10시간 동안 10명이랑 함께 일하기. 하나, 둘, 셋. 10명이랑.
1: 독방에서 혼자.
0: 와. 네. 너무하네.
1: 역시 또.
0: 안 맞아, 안 맞아. 네. 쉬는 날 집에서 뒹굴뒹굴 꿀잠 자기. 밖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놀기. 하나, 둘, 셋.
1: 뒹굴뒹굴 꿀잠 자기. 네.
0: 뒹굴뒹굴. 오, 하나 맞았어. 네. 친구 생일 100명 챙기고 내 선물 50개 받기 대. 친구 생일 하나도 안 챙기고 나도 안 받기. 하나, 둘, 셋.
1: 안 챙기고 안 받기.
0: 나는 50개 받기.
1: 예?
0: 혼자 유럽 여행 가기 대 30명 유럽 단체 투어. 하나, 둘, 셋. 단체 투어.
1: 혼자 가기.
0: 아, 나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1: 좀 혼자 가기.
0: 자, 내가 먹는 거 10명이 지켜보기 대 10명이 먹는 거 내가 지켜보기. 하나, 둘, 셋.
1: 10명이 내가 먹는 거 내가 지켜보기.
0: 내가 먹는 거 아, 지켜봐야지.
1: 정말 우리 정말 이렇게 와. 이 정도면 두 개 정도 하나.
0: 한 번은 싸웠어야 돼. 1년 6개월 동안 한 번은 싸웠어야 돼, 진짜로.
1: 야, 이렇게.
0: 와, 한 개 맞았어요, 한 개, 여러분.
1: 네.
0: 안 맞아, 안 맞아.
1: 아니요, 왜요? 우리 잘 맞아요.
0: 빰빰빰, 고마워요. 빰. 아우, 힘 빠지고, 좋아요.
1: 슬프네.
0: 김영민님, 하나도 안 맞다. 스테파네 꾸님, 봐봐, 안 맞네.
1: 근데 여러분, 맞으면 안 돼요.
0: 왜요?
1: 안 맞아야 재밌어.
0: 오.
1: 네. 맞으면. 뭔가 궁합이 좋지 않아. 안 맞아야 맞춰가는 재미가 있어.
0: 그래요.
1: 네.
0: 스테파네 꿈님이 우리는 문재님 덕분에 웃고 가는 금요일 바로 이만 아닙니까?
1: 아,
0: 이거는 이 문재님 그 저기가 아닌데 유행어가 아닌데 이렇게 막 던지시고.
1: 이건 허경환 선배 거죠. 네. 경환 선배님이 천주교 신자님 물어봐야겠네요. 네. 왜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네요.
0: 좋아합니다. 허경환 씨 개그 좋아해요.
1: 네, 네,
0: 우리 PD님 봐봐. 눈빛 봐봐. 다르잖아. 문디 보는 거랑 진짜 다르잖아.
1: 너무하다. 진짜 다들 아이고. 다들 너무하다. 진짜 따뜻하다 눈빛이.
0: 아, 눈빛이 지금 봐봐. 너무 좋다고. 허경환 나오자마자 좋다고 지금. 부드러운 오빠처럼 해주세요. 문디. 응?
1: 제가 해달라는 거예요. 저를 부드러운 오빠처럼 대해달라는 거예요.
0: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 네. 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오빠입니다.
0: 도광길님 3시 8분에 보냅니다. 와, 진짜 3시 8분에 보내셨어요.
1: 우와.
0: 와우, 진짜.
1: 혹시 83년생 분 중에 생일이 네. 3월 8일이거나 8월 3일인 분들 있으면 진짜
0: 대박.
1: 최고인데.
0: 진짜 최고인데.
1: 그렇죠.
0: 그분 이제 인증해 주시면 선물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1: 또 글씨 몰래 쓰다가 걸리지 말고요. 우리 그런 거 해보잖아요. 살짝 바꾸는 거, 그렇죠.
0: 성적표 위조 해봤어요? 해봤어 안 해봤어?
1: 저희 부모님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 듣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에, 많이 혼났죠.
0: 많이 혼났어요.
1: 많이 혼났습니다.
0: 에. 자, 지금부터 뭐 38살 모아준다 그랬죠?
1: 그러니까 뭐 83년생 38년생 선배님들이 살아 계실 수가 있을
0: 아유, 말씀 함부로 하시네 또 오늘. 83년생
1: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건강하신 거 함부로 여쭤본 겁니다. 선배님들 자, 혹시
0: 좋습니다.
1: 물어봤습니다.
0: 1983년 8월 3일생
1: 아니면
0: 혹은 3월 8일생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세요. 네. 이거는 문재 씨 사비로 선물 드린대요.
1: 아하! 그렇게 되나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아, 사비였네요.
0: 사비였어요.
1: 그렇죠.
0: 좋아. 5개 중에서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딱 한 개였어요.
1: 네.
0: 다들 몇 개를 예측하셨는지 네, 보내주세요. 정확히 맞춰주신 분께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1: It's Nanopoly.
0: Yes.
1: 네, 중요하죠.
0: 좋아요. 노래 한 곡 듣고 네. 또 계속 토크 한번 해볼게요. 이수영이에요. 이거 어떻게 살려요?
1: It's Hulili. 이수영님의 Hulili.
0: Hulili.
1: 예, yes. 듣고 올게요.

0: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금요일 문제.
1: 문제.
2: 이거 하면 약간 눈이 커지면서 문제 할 때 눈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얼굴에
0: 카메라 보면서 해줘요.
1: 문제.
0: 문제.
2: 얼굴에 있는 약간 구멍은 다 커지는 것 같아. 눈, 콧구멍, 귀, 뭐 입 다.
0: 아 콧구멍 관리 좀 해줘요.
2: 문제. 예, 아 전부 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네. 문제. 이게 약간 액센트가 조금 깊이 들어와요.
0: 깊이 들어가요?
2: 네, 좋습니다.
0: 누가 이렇게 함부로 깊이 들어가라고 얘기해줬어요? 우리 PD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2: 저의 이제 그 호흡이라고 볼 수 있죠.
0: 아 그래요? 예, 자기 마음대로.
2: 여러분의 깨끗한 딕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제 이렇게 모든 열어뒀다. 모든 구멍을 열어뒀다.
0: 근데 우리 처음에 이거 약간 그 톤을 잘못 잡았다. 톤을 잡아가겠다 하지 않았어요? 톤 잡혔는데 이미. 어? 이덕화 아저씨로 잡혔는데. 곰디. 곰디 하셨어요. 곰디.
2: 좋아요.
0: 네, 문제는 발음이 이상하다. 필릴리가 뭐냐 지금 다들.
2: Is 필릴리 여러분. English very well. 땡치를 왜 맞지? 몰라요 여러분. Is
0: 필릴리.
2: F가 아니라 A. 필릴리.
0: 어우 지금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지 마요. 자.
2: 또 슬슬 자. 또 시동 꺼내 또.
0: 아니야. 오늘 잘해주기로 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왜 10시간 동안 독방에서 혼자 일하고 싶어요?
2: 아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글을 쓰거나 작업에 집중하는 걸 좋아합니다.
0: 어허.
2: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제가 이제 개그맨들하고 수없이 많은 회의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0: 네.
2: 이게 다들 웃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재밌는 포인트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로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 많죠. 네.
2: 근데 또 한 명이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 또 지기시도 또 딴 얘기를
0: 해요. 또 얘기해.
2: 예. 네. 그러다 보니까
0: 근데 전 10시간 동안 혼자서 일한 거 너무 외로울 것 같고 차라리 10명이랑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거는 전 좋다.
2: 10명과 일해도 그 호흡이 맞아야 돼요. 좀 성향상 일을 좀
0: 주로 좀 사람 좀 밀어내는 편이신가 봐요. 사람 좀 가리고
2: 호흡이 떨리네. 호흡이 떨려 내가. 전혀 한 번도 저는 누굴 밀어내본 적이 없습니다.
0: 없다.
2: 저는 넓은 마음으로 다 안아줍니다.
0: 오케이.
2: 다 받아주고 있어요.
0: 그런데 친구 생일 하나도 안 챙기고 하나도 안 받냐? 문제야.
2: 이게
0: 친구 없냐? 엄마가 친구 친하게 지내라고 했지. 문제야. 어때요?
2: 이게 좀 서운하네요.
0: 그렇죠?
2: 예.
0: 그러니까 내가 챙겨주고 근데 100명은 솔직히 너무 많고 10명 챙기고 내가 5개 선물 받기 이거는 난 좋은 것 같아요.
2: 이게 왜 힘드냐면 요즘에 약간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선물 엄청 많이 보내주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깨톡으로 많이 보내죠.
2: 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 되면은 갑자기 뜨더라고 요즘에.
0: 뭘 떠요?
2: 작년에 문재인님에게 선물을 준 친구의 오늘 생일입니다라고.
0: 아 그게 떠요. 고맙게.
2: 떠요.
0: 오.
2: 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분들도 있고 조금 반가운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게 그러니까 품앗이처럼
0: 아 주고받고
2: 네, 진짜 선물을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줬으니 나도 줘야지
0: 책임감에
2: 이렇게
0: 의해서
2: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큰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날들이
0: 네. 네.
2: 그냥 되게 가벼운 선물 줬으니까 끝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좀 약해진 느낌이었어요.
0: 알겠어요.
2: 알겠다고요?
0: 그렇게 하고 생일 안 챙겨주고 혼자 유럽 여행 가고 그리고 10명이 뭔가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시는 거는 거의 사회성이 제로에 가깝다 지금 거의 없다 사회생활을 안 한다 이 사람은 혼자 지금 강원도 청정 지역에 들어가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이 문제입니다.
1: 문제. 네.
0: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0: 자, 6655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저희가 한번 꽁트로 각색해봤어요. 6655님의 문제.
1: 문제.

0: 아니 토요일 아침인데 어디 가려고?
1: 어, 나 이 결혼식이 있는데 바로 옆 동네더라고. 금방 다녀올게. 좀 더 자고 있어.
0: 아니 근데 누구 결혼식인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난 안 가도 돼?
1: 어, 어. 그 누구냐면 그 우리 동 그 경비 아저씨의 아들.
0: 어? 아니 우리 동 경비 아저씨 아들 결혼식에는 자기가 왜 가?
1: 어, 지난번에 그 분리수거할 때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들이 외동이라서 축의금 받아줄 사람이 없대. 그래서 내가 해주기로 했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갔다 온다.
2: 경비 아저씨랑 원래 잘 알던 사이냐고요? 아니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라 한 두세 번 뵀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차장에 가면요, 세차를 다 하고 나서 물기 닦아주시잖아요. 그럴 때도 이 인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1: 아 사장님, 아 나 같이 하시죠. 아 예 예 예.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운동하고 좋죠 뭐. 근데 이 걸레는 물 흡수가 잘 안 되네.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요. 우리 차 트렁크에 그 어디 있더라. 아하 숨어봤자 내가 찾지 요놈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물기가 쫙쫙 흡수를 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2: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건 무료 나눔하는 건 기본이고요.
1: 여보, 여보.
0: 왜?
1: 이번에 말이야 김치 주문하지 마. 내가 김치통 하나 가득 얻어올게.
2: 아니 어디서 김치를 얻어올라고?
1: 아하,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군내 식당 김장 담근데 내가 도와주고 김치통 하나 얻어오기로 해서.
2: 아니 맨날 바쁘다면서 자기가 그걸 왜 해? 아니 그냥 돈 주고 사 먹자.
1: 에헤헤. 다 여사님들이라 힘쓸 사람이 없어. 내가 또 힘 하나는 끝내주는 거 여보도 알면서 도와드리고.
2: 나 모르겠는데.
1: 어?
2: 힘을 어디다 쓰냐?
1: 일단은 그 도와드리고 김치도 얻어오고 그럼 좋지 뭘 그래? 김 나 힘세. 나 힘세.
2: 인간 진짜. 구내식당에서 직접 김치 담그는 직원 보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한 편의점 사장님 은행 업무 보시는 동안 편의점 무료 알바도 해주고요. 회사 전무님 집 알아볼 때 부동산 같이 가고요. 아래층 사시는 할머니네 강아지 미미 애견 미용실에서 픽업해줘요. 진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서 정작 이 인간이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은 오지랖퍼 이 남편 고칠 방법 없을까요?
1: 아.
0: 아니 진짜 이분은 이 인간 나오지. 이 인간. 이 인간이 내 남편이냐 남의 남편이냐. 에? 어떡할 거예요. 아. 나중에 이거 아 이문재 씨 이럴 것 같은데.
1: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보면서
0: 웃었죠. 어?
1: 보면서
0: 아래층 사진은 할머니 강아지 미미 픽업해 준다.
1: 저도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0: 네, 이것도 산책 시켜주는 건 기본이고.
1: 맞다, 그냥 안 오고.
0: 아이고 산에... 문재 씨 있잖아. 아유 내가 미미를 저기 이따가 3시에 픽업해야 되는데.
1: 갔다 올게요. 시계 보고 갔다 올게요. 난 바로 하지.
0: 네. 어.
1: 할머니 제가 갔다 올게. 좀 앉아 계셔요. 네, 네 이제 바로.
0: 아이고 문재 씨.
1: 네.
0: 나 은행 잠깐 갔다 올 테니까 편의점 잠깐 봐줘.
1: 편의점 왜 금방 와?
0: 금방 와. 나 은행 금방 갔다 올게.
1: 아니, 그럼 나 이따 샌드위치 한번 줘.
0: 먹어 먹어. 송송윤리님, 아이고 웬수다. 그러니까 스테파노의 꿈님 집도 사주겠네. 눈에 환하네 문디 빅픽처.
1: 누구 누나?
0: 스테판의 꿈님.
1: 근데 저는 약간 보면서
0: 네.
1: 맞아요.
0: 맞아요? 진짜?
1: 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 저도 그 뭐 빨리 집에 가고 막 그러고 싶은 때가 많은데
0: 네.
1: 저희 아시는 선배 막 병원도 같이 가지고요.
0: 그
1: 선배가 소세지 사러 간다 그랬대. 거기도 같이 가지고요. 그 선배가 뭐 하다 그러면 제가 꼭 따라가 줬어요. 그 선배가 가는 길. 그 선배 목적지까지 같이 가지고 저 집에 간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거 재밌고 행복해요.
0: 아 웃기다. 아, 얼굴 빨개졌어요? 아니 그 소세지. 아니 소세지 뒷얘기도 해줘요. 소세지.
1: 네. 그 선배가 우리 빗띠입니다.
0: 소세지 사줬잖아요.
1: 소세지도 사주고.
0: 네. 아 그리고 병원은 집에 가는 길이었잖아요. 선생님.
1: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지하철이 바로 앞인데 한참 가가지고 반대편 역 끝에 세워줘가지고
0: 아 이거는 뭐라 못하겠네.

0: 네, 네.
1: 그러면
0: 네.
1: 아는 분 중에서
0: 네.
1: 혹시 아 이분 진짜 웃기다. 이거 이거 좀
0: 뭐라고요? 뭔데요? 뭔데?
1: 스테판의 꿈님.
0: 네.
1: 남의 아내 출산도 도와줄 힘 줘.
0: 에이.
1: 힘 줘요. 이렇게.
0: 에이. 아, 응원이 필요하다면 가서 제가
1: 남편이 출장을
0: 남편이 출장 갔다고 남편이 출장 가서 나 아내 출산 좀 도와달라. 그럼 뭐 어떻게?
1: 우철 씨.
0: 풍선
1: 우리 아내
0: 풍선 불고 뭐 이벤트 준비해서 가야 되나요?
1: 그러니까.
0: 형수님 좋았습니다.
1: 아, 조수정님 너무 착한 게 문제인 문제씨. 문 너무 착한 게 문제인 문제씨. 네. 아, 병원 같이 가준 건 괜찮아요.
0: 아니 여러분 병원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병원 그 앞에서 절로 감 아, 알았어 안 할게.
1: 문제씨가 생각하는 가장 오지랖 넓은 개그맨 동료 누구 있어요?
0: 약간 전 저 같아요 이게. 그래서 누구라 말을 못하고.
1: 근데 이거 이미지 메이킹 잘해야 돼. 장가 못 가 이러면 진짜로. 다 내다 버려라 지금 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다 버려라 아이고 웬수야
0: 이게
1: 진짜 최악이죠 이런 남편
0: 이게 아니 진짜 이렇게 진지할 일입니까
1: 진짜 최악이에요
0: 화가 눈에 가득한데 지금 여기 뭐 진짜 최악이에요. 미간이 붙었는데 화나서 네. 오늘도 아침에 책을 읽고 보다가 네. 배려와 양보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1: 왜 하필이면 그런 책을 읽었어요
0: 그러니까 오늘, 그걸 읽고 왔는데 오늘 이게 나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오호.
0: 네,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사회가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되냐. 그래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많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1: 네.
0: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게 어디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와서 뒤에 사람 있을 거 문 잡아주는 거.
1: 어, 잡아주는 거. 예, 그거 그러니까 너무 좋죠.
0: 그런 것들. 그리고 길거리 가고 있는데 누가 단체 사진 찍고 있어. 네. 그럼 내가 가서
1: 찍어줘.
0: 제가 찍어드릴게요.
1: 어머머.
0: 같이 찍어주는 거.
1: 세상에.
0: 네?
1: 웬일이야. 그래서
0: 이게 오지랖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1: 완전
0: 당장
1: 오지랖.
0: 나에게 내가 가는데 누가 문 닫지 딱 열어줬어 빗디. 그럼 그 사람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
1: 고마운 사람.
0: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게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따뜻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딱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지.
1: 그래요.
0: 그래요?
1: 그래요. 자 고민 보내주신 6655님께
0: 이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1: 아니 뭐 마음에 와닿아야지 뭐를
0: 오늘 데려다 줄게 오늘 어디 갈 거예요?
1: 집에 갈 거예요
0: 아, 집에 네. 못 데려다 주지 네.
1: 누룽지 세트 누룽지 세트와 비누 세트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세트 세트 네.
1: 근데 이런 감정이 뭔지 알아 왜냐하면 남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정작 부인을 외롭게 하는 왼수 같은 인간 왼수 같은 인간
0: 사연 속에서는 네. 저는 이 부인님은 외롭지 않아요.
1: 뭘 외롭지 않아?
0: 왜냐면 부인이 지금 자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가면은 남편이 결혼식
1: 봐봐요.
0: 갔잖아요.
1: 결혼식 갔잖아요.
0: 부인이
1: 아침에.
0: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자고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부인이 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야.
1: 아니 그럼 빨리빨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결혼식 가면 뭐 금방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김치 또 금요일에 가서 김장 담근대. 세상에. 이럴 때 다 혼자 있어야 된다고.
0: 김치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1: 사 먹으면 되지. 요즘 얼마나 잘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지랖, 육지랖, 칠지랖 진짜. 팍!
0: 너무 삐뚤어졌어.
1: 자, 6655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의 의견 주셔야 되거든요. 어디로 보내죠?
0: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1: 빵! CPBT 라디오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0: 갑자기 웃음이 나가지고.
1: CPBT 라디오.
0: 네,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한 분 뽑아서 성순 드릉지를
1: 오 잘한다
0: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떻게요
0: 드릉지
1: 네 아 이제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처갓집에도 잘해요
0: 잘해요
1: 잘해요
0: 인간관계를 잘해. 엄청 잘해요 이기적이지 않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삶이거든요
1: 네
0: 착한 사람들이요 잘해줘야 돼요
1: 잘해줘야 돼요 네. 본인한테 잘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0: 저한테요? 저한테 잘해주면 좋죠. 근데 왜 안 잘해줘요?
1: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샵 1053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추첨을 통해 누룽지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설적인 락밴드 스타쉽 아시죠?
0: 아, 예. Nothing's gonna stop us now. 이 정도면 다 알아듣잖아.
1: 아니 입에 힘이 잔뜩 들어갔구만. 예, 다시 한 번 더. 예.
0: Nothing's gonna stop us now.

0: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금요일
1: 문제 앤 문제
2: 아, 목이 좀 메이네.
0: 문제 안 돼서 눈을 크게 뜨네요.
2: 네. 오. 해야죠.
0: 자, 9941님 사연 읽어주세요.
2: 9941님 아내가 남편에게 어지간히 해라 앵간히 좀 해라 잉. 남한테 하는 것만큼 나한테도 해라 좀 알겠나? 이게 약간 진짜 그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0: 맞아요.
2: 예, 이게 남한테 잘하고 오히려 조금 안 해. 그러니까 집안에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왜냐면 밖에서 에너지를 쓰고 오니까 집에서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너무 서운하다고.
2: 에너지를 밖에서.
0: 밖에서 김장하고 밖에서 결혼식 가고 뭐 그러면은 집에서 또 쉬어야 되잖아.
2: 집에 쉬어야죠. 그 아니면 집에서는 이제 아내와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0: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야 되는데
2: 그거는 오지랖인가요 뭔가요?
0: 김영민님 문디씨 신부님 문디신부님 신부님이시냐?
2: 저는 사실 그런 마인드가 좀 있죠.
0: 있어요?
2: 네, 모두 다 사랑하라. 약간 네, 널리 이롭게 하라. 네.
0: 스테파노의 꿈님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게 맞긴 하나 이러시면서 이 와중에 처갓집을 못하는 X도 있어요. 테레사님 많이 화나셨어. 많이 화나셨네. 네. 처갓집 내 식구 잘 챙기면 냅둬요. 송송윤리님 이렇게 또
2: 뜨겁네요. 반응이
0: 뜨겁습니다.
2: 네, 그렇죠. 네.
0: 네. 오, 2777님.
2: 2777님.
0: 아,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2: 네. 남편이 그래도 남 도와주는 거면 좋은 거 아닐까요?
0: 네.
2: 다른 사고 안 치고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0: 아하. 미혼이셔서 그렇구나. 1100님. 거울 치료 방식으로 똑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2: 같이 가서 할 것 같은데 옆에서.
0: 아, 그래.
2: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이러면서 와서 오히려.
0: 네.
2: 그렇죠.
0: 4213님.
2: 그 완전 웃겨요. 문제님 진짜 큰일이네요.
0: 그래.
2: 결혼할 거면 오지랖 고쳐야 할 듯요.
0: 그러니까.
2: 오지랖 고치지 않으면 이혼율 높음요.
0: 세게 하셨어 지금.
2: 세네 이거.
0: 세다고.
2: 세네.
0: 8766님. 저도 제 안에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반드시 배려는 돌아옵니다. 배려는 돌아오는 거야. 뭐는 거야. 주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누이 어머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누이 어머니한테 잘해야지 남의 형제 남의 누이 남의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잘하냐는 거지.
2: 근데 진짜 제일 옆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0: 맞아,
2: 잘해야 돼요.
0: 잘해야 됩니다.
2: 정말로.
0: 네.
2: 네.
0: 테레사님 두 분 덕분에 웃느라 배가 너무 아파요.
2: 그래요.
0: 네.
2: 너무 감사합니다. 지극히 또 시청해 주셔서 청취해 주셔서.
0: 네. 네네. 이분들 중에서 오늘 2777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방글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 계속 우리가 발벗고 해결해 드릴 건데요.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사연 말이죠.
0: 네.
2: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혹은 S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여러분 빵톡으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0: 예스.
2: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문제야! 말머리 달고 담겨주세요.
2: 그렇게 느낌을 실어서 꼭 이렇게.
0: 문제야!
2: 네.
0: 사연의 남편과 동시에 문디랑 혼난다. 일석이조로 혼난다. 네, 맞아요. 자, 오늘 저의 남편이 되고 싶은 V의 예, 풍경. 아, 오늘 너무 좋거든요.
2: V 가수가 네. V입니까? 풍경이 가수.
0: V. 우리 V 몰라요? 방탄 V 몰라요?
2: 아.
0: 와, 이거 진짜
2: 알죠. 알죠. 나는
0: 아, 세상에.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2: 그때 사랑합니다.
0: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지금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계시는 유홍실 라자로 추기경님. 이분들의 삶에는 늘 자신을 믿어주고 한 걸음 앞으로 이끌어준 스승 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가르침보다 넌 잘하고 있어, 넌 참 특별한 아이다 라는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이 바뀌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잊히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도의 오솔길 시작합니다.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캐팍시부
0: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네, 첫 곡으로 세모샘이 부른 선생님으로 산다는 건 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어린 시절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게 해준 맥스 탈무드라는 스승이 있었다고 하고요. 스티브 잡스에게는 복잡한 것을 덜어내고 가장 중요한 본질만 남기는 삶의 태도를 알려준 선승, 오토카와 고본 치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의 상처를 판단보다 공감으로 바라보는 법을 미국의 저명한 시인이자 작가인 마야 안젤로에게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은 낮은 곳으로 먼저 다가가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깊이 배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추기경님께서 사제의 길을 꿈꾸게 된 것도 학창시절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넌 딱 신부님감이다 라는 그 따뜻한 인정과 격려의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큰 영향을 남긴 사람들 곁에는 정답을 가르쳐준 사람보다 삶의 방향을 보여준 스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바꿔준 마음속 스승님이 계실까요? 예,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사연 나눠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올려주신 사연 나눠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수녀님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스승이라면 중학생 때 1년이지만 함께 해주셨던 갈리스도라는 영명, 세례명을 가지셨던 국어 선생님인 것 같고 가족 중에선 8년 전 어제 저 멀리 하늘로 떠나버린 형님이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움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도 우리 사무엘님에게는 훌륭한 국어 선생님도 계셨고 예, 가족 중에 이렇게 하늘로 떠나버리셨지만 함께 정말 스승처럼 곁을 지켜준 분이 계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든든한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유리님, 수녀님 오늘 너무 덥대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바쁘지만 인사하러 잠시 들어왔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화요일에 비밀글로 보낸 글은 읽으셨지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남겨주셨습니다. 2주가 금방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이렇게 마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끝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미경 스텔라님, 더운 날도 오솔길 함께 걸어요. 선선한 기도바람으로 이 더위 이겨냅니다. 남겨주셨고요. 류신하님은 진짜로 쪄 죽겠슈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그늘 피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건물 그늘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덥다 하지 마시고 예, 그늘을 피해 다니시면서 이때 시원한 것도 이렇게 마시면서 예, 즐거운 오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채칠리아님 체크해 주셨네요. 날씨는 덥지만 오솔길 함께 하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7855님 안녕하세요.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님 송옥님 크리스나입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나 자매님 위해서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전 중학생 때 음악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모르고 있으니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우리 선생님들께 기억하면서 기도의 오솔길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나갑니다. 심규선이 부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샛별정님, 예, 오늘 성령강림 주일 기도드리는데 울컥해서 마음이 짠짠했어요. 남겨주셨습니다. 곧 다가오죠? 저희도 9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영적인 스승님은 대전교구의 김재덕 신부님이십니다. 네, 신부님은 구수하게 성경을 잘 풀어주시는데 잘 아시는군요. 신부님 강릉 경청하다가 성당 미사 드리러 갔습니다. 대전교구 신부님은 사제연수하러 지금 가셨어요. 이번 주간에 남겨주셨는데요. 어머, 우리 정명희님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장미꽃과 함께. 네, 백합입니까? 예, 저를 향해서 방긋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네, 대전교구 신부님들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유스티나님, 수녀님, 고운 목소리로 2주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티나님, 저의 스승은 인생에서 생각지 못하게 만난 하느님이십니다. 성당 가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면서 어려운 길을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네, 소중한 사연 남겨주셨고요. 저도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기도 중에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들 떠올리고 또 특별히 저는 수녀원에 저를 양성시켜 주신 우리 수녀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수련장 수님께서는 모데스타는 목소리에 호소력이 있어 이 말씀을 해주신 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수도회를 찾아주신 것도 하느님이시고 또이 우리 수도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주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이 9명 되는데 성격도 다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정말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유기서원기 또 종신서원까지 잘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드렸죠. 네. 도미니카님, 수녀님, 기도의 오솔길 가족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오늘도 함께 걸어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아, 스승의 날 여러분들도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행복한 추억 떠올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옥금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첫째 딸 가타리나의 생일입니다. 가타리나가 언제까지나 신앙을 잃지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하느님의 예쁜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카타리나 자매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예쁜 딸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받는 어떤 축하보다도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스승은 선생님보다 먼저 곁에 있는 엄마,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배우기 전에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을 가장 먼저 보여주면서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에는 가르침을 넘어서는 그 생명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타리나 자매님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처럼 말이죠. 오늘 생일 맞은 가타리나 자매님,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으시길,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타리나 자매님과 또 기도청해 주신 어머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 드릴게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보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신규린의 내 주의 이름을 성호경 이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티나님께서 가타리나 따님 생일이네요. 어머님의 바람처럼 하느님의 예쁜 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어머님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037님, 첫째 딸 가타리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네요. 예, 첫째 딸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리라고 믿어요.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7855님, 가타리나 자매님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예쁘게 자라길 두 손 모읍니다. 네, 우리 기도 요술길 가족들 바람대로 우리 가타리나 자매님 사랑스럽게 건강하게 잘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5711님, 가타리나 따님이 하느님과 함께 앞으로도 쭉 행복하기를 기원할게요. 남겨주셨고요. 네, 유채칠리아 자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쁜 딸 가타리나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늘 건강하고 지혜롭게 예쁘게 성장하길 바라요. 축복합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한 사람은 한 마을이 지키면서 키워준다는 말이 이렇게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스승님을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 지식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모든 스승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분들이 전해주는 가르침 속에서 저희가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게 하소서. 지칠 때에도 학생들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따뜻한 씨앗이 되게 하소서. 스승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어 그분들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더해 주시고 가르치는 자리마다 당신의 사랑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 스승들의 손길을 통해 저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들이 뿌린 사랑의 열매가 세상 곳곳에서 풍성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플로스가 부른 알아갑니다 였습니다. 유스티나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인가 봐요. 올려주셨는데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리 김부근 PD님께서 정말 선곡을 너무 잘하세요. 그때그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적합한 곡을 올려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미경 스텔라님 남겨주셨는데요. 가타리나 자매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지금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많은 축하와 사랑을 받는데 예, 지금 너무 행복한 웃음 짓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잔다르크님, 수연님 저는 2020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를 이끌어주신 영적 스승이신 대구대교구 배인표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신부님께도 감사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고해성사 신부님들이 계시잖아요. 영적지도 신부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방향 지어주시는 우리 영적 스승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화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인표 세례자 요한 신부님 알고 있어요. 저의 수녀님 아버지 신부님이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예, 제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네, 샛별정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네, 이거 노래 가사죠. 네,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따라 부르다가 또 울컥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노래의 그 가사말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울려주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 심정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샛별정님이 오늘 그런 시간을 맞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축하드립니다. 성령의 은총입니다. 네. 하나사17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님, 2주간 양들을 잘 보듬어 주셔서 행복했어요. 책 읽어주는 수녀님에서 자주 뵙고 기도 안에서 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듬어 드린 것이 아니라 저도 양들이었습니다. 양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네. 그리고 안경근 스테파네 형제님, 기도의 오솔길을 함께 산책하며 인사드립니다. 기도선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오늘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준주성범 제1권 1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을 받아 깨닫고 마음의 눈이 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은 모든 성인들의 교훈을 초월하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춘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숨어있는 만나를 맛볼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지 못하였기에 복음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감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에 맞들이려면 자신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치되도록 힘써야 한다. 준주성범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신앙의 목표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데 있음을 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먼저 배움의 기준이 인간의 지식이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며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더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히 외적인 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심 안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저자는 모든 배움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스승을 만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 넘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배움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2주간 저와 함께해 주신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포도나무 찬미 노래 선교단이 부르는 난 주님만 따르리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0: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 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함께하고 있음 그 자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근심하고 울며 애통해 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그 약속을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이고 벌어지는 현실과 일, 그 고통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낼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꽃을, 열매를 피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예수님. 그 씨앗은 제자들의 삶과 함께하며 함께 자라납니다. 근심과 고통, 후회와 아픔을 함께 견디어냅니다. 그렇게 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씨앗은 제자들도 모르는 새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씨를 흩날립니다. 마음에서부터 다른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씨앗을 심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심으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 심으십니다. 삶의 여러 순간들, 마음의 짐과 고통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은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손수 가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심어진 주님 복음의 씨앗은 우리와 함께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을 맛보도록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열매를 맺게 된 제자들 또한 주님처럼 심습니다. 맺게 될 열매를 바라보며 사도로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만이 아닌 근심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어내며 주님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바라보며 씨앗을 심으시듯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엔 주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있음을, 그것을 바라며 각자의 신앙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 부활제 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7: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8: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7: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9: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7: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2: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여러분 10초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스마트폰을 열고요, PC로 인터넷을 할 때 이 10초를 기다리는 일 정말 어렵죠? 그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 뱅글뱅글 돌면서 이 로딩이 길 때는 한 2초나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막 클릭클릭하고 탭탭탭하고 뒤로 갔다가 다시 다음 창을 클릭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한 IT 기업이 일부러요, 브레이크 기능을 내놨습니다. 너튜브와 인별그램 등을 실행할 때 강제로 10초를 기다리게 만드는 건데요. 무심코 앱을 열었다가 그걸 보느라 1시간을 낭비하는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 실행할 때 일부러 이 10초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든 거죠.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필요한 기능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일상에 틈이 10초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건가요? 10초 동안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떠올려보기, 10초 동안 묵상하기, 10초 동안 잠시 기도하기, 이렇게 10초 동안 잠시 틈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를 넘어서 무려 3,600초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멜로망스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17일은요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이고요. 21일이 부부의 날이기도 한데요. 감사하고 또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할 일이 많은 이 주. 10초만 내볼까요? 서로 기억하고 주님도 전하고 사랑과 감사의 나눔을 마음을 나누면서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너부터 빠르게 소개해드려 볼까요? 대구 소식 퀴즈로 대뜸내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이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볼 건데요. 라디오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함께 재밌게 놀 수 있다고요? 있습니다. 재미지게 놀 수 있습니다. 함께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건 안드레아님이 오랜만에 뵙네요. 썸네일 뭐예요? 크크크 설디 얼굴 너무 작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코너 그 보라를 처음 이제 금요일 보라를 처음 하느라 제가 대문짝만하게 제 얼굴을 걸었더니 막 항의가 빗발쳐가지고 제가 저는 또 그런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쬐끄만하게 설디 얼굴이 어디 있긴 있나?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와봤어요. 어떤가요 이거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김기현 미카엘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민님이 설디 반갑습니다. 랜덤 게임 쉽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랜덤 게임 오늘은 쉬워요. 오늘은 진짜 오늘은 머리 아예 안

0: 써도 되는 그런 게임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영민님은 5초도 못 참죠 라고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휴대전화 하고 있을 때막 급한 연락을 톡으로 할때 이럴 때는 5초, 10초가 너무 길고요. 근데 노래 나갈 때는 버티나요? 해 주셨는데,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휴대전화로 노래를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때도, 아, 이런 노래들을 좀 들려드려야지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노래 나갈 때는 뭐 3분 30초, 4분 30초, 5분 몇십 초든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씨까지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31.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까지 모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셔도 좋고, CPBC 빵 통해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 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0: 대구 CPBC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성 에스프레소, MG신앙상담쇼 측 MBTI 카노 함께 만들 커피콩크루 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요, 촬영, 편집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쇼폼을 잘 만들 줄 아는 능력자라면 지금 바로 도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대구 CPBC 홈페이지 별스타그램 내 지원 양식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원은 5월 20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요거를 안내를 드리는데, 하루하루 이 지원 가능한 날짜가 줄어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로 5일, 4일 이 정도 남아있으니까, 아,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든 그 쇼츠 영상 있죠? 짧은 영상 URL 첨부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희는 대뜸 퀴즈 풀러 가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터보가 부릅니다. 트위스트 킹.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 대구 남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남구는 명품 남구에 땡땡 중증장애인 생산 명품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남구 관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에서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들이 우수한 품질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과 제빵, 건강즙, 디퓨저 등 중증 장애인이 만든 아주 질 좋은 상품들이 많다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진 사람을 참 부러워하는데요. 제가 못 가졌어요. 이 손을 제가 가지지 못했는데 막 뭐만 해도 예쁘게 아니면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질 좋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을 두고 이것 손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야무지게 무언가 이렇게 해낼 때도 그렇고 손으로요. 그리고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요리계의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손을 가진 중증장애인들의 멋진 상품들도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연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금손, 2번 똥손. 아, 오늘 정답 맞추기 너무 쉽죠? 이 손을 가진 사람들은 예쁘게 만들고 막 질도 좋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 손끝이 좀 야무진 이런 분들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요. 금손일까요? 똥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나나 맛 우유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손 가지신 분들을 위한 노래들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손은 뭔가 반짝반짝 빛날 것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한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준비했습니다.

마마무 별이 빛나는 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금손과 똥손 중에 정답을 골라주시는 건데요. 우리 엘리사베님이 빵톡으로 마이더스 손 하시면서 빵톡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다스 왕 이야기잖아요. 그 미다스 왕이 내가 손대는 것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으로 변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막 모든 게 이것으로 다 변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마저 이것으로 변한 그런 슬픈 일화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욕심에 대한 그런 경고로 쓰였는데 요즘은 조금 이 미다스의 손이라는 게 무언가 손대는 것마다 막 이렇게 빵빵 터지고 잘 되고 능력 있고 이런 이야기로 바뀌었죠. 그 미다스 왕이 손대는 것마다 바뀐 게 과연 금이었을까요? 똥이었을까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금손, 2번 똥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막 이렇게 손끝에 뭔가 있는 건지 물건을 너무 이렇게 뚝딱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이것 손 가졌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의 정답 중에서 1번 금손, 2번 똥손 중에서 저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손을 가지셨나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대구 남구 지역의 장애인 시설, 이것 손을 가진 분들이 만들어낸 멋진 상품들이 많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과연 무슨 손일지 1번 금손, 2번 똥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나나 맛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힌트송은 계속해서 오늘의 정답인 이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곡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녀시대 태티서가 부르는 트윙클 듣고 올게요. 아우!

헤드에서 트윙클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는 과연 어떤 손일까요? 이렇게 했더니 일단 대관한드레아님이 솔디는 반반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는 금손 하나는 똥손이건가요? 그러면 오른손이 금손이게요? 왼손이 똥손이게요? 뭐예요?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금손이었습니다. 1166님도 한 글자만 지금 문자로 보내주셨거든요. 똥이라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똥손일 것 같다 이건 거잖아요. 뒤에 손도 안 해주시고 그냥 똥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긴 해요. 저는 금손은 아니에요. 굳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완벽히 100%의 똥손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금손은 아닙니다. 영미님도 똥손이라고 그러면서 설디는 DJ손이라고 맞네 맞네.

0: 네, DJ손인 걸로 하고요. 오늘의 정답은 금손이었습니다. 대구 남구에서 명품 남구의 금손 중증장애인 생산 명품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남구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상품들이 진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가 또 홍보 주일이잖아요. 이런 좋은 상품 널리 전하면 좋겠고요.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는 일신보호 작업장에서도 이런 좋은 명품 제품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친환경 세제도 있고 초도 있고요.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금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은 이런 명품들에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금손 맞춰주신 분들 문자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0380님께서 대구 남구에 있는 작업장 금손 하고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금손 맞습니다. 그러면서 솜씨가 있는 사람은 약손이라 합니다. 야무지네 합니다. 우리 동네는 금손이라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약손이란 말도 있다. 그 엄마 손은 약손, 내 배는 똥배 할 때 그 약손이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그거 이 리듬인 거 다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약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1547님이 정답 1번 금손. 아, 저는 근데 똥손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 문화센터 가서 한복 만들게 했었는데 믹싱 작동하다가 소리 질렀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완성은 했지만 나중에 확인하니 치마 속이 거꾸로 박음질 됐더라고요. 그래도 당시에 만족감이 아주 컸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똥손 아니세요. 1547님. 왜냐하면 치마를 미싱으로 지금 완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금손에 가깝다. 그러니까 금손이시네요.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순 없지만 금손에 가까운 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529님이 당연히 금손이죠. 4807님도 금손입니다 하시면서 저 말씀 해주신 거죠. 저 말이죠. 9485님도 찬미예수님 1번 금손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의 정답 금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나나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일단 4807님께 사심을 담아 제가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리고요. 왜냐면 금손이라고 저를 또 해주셨으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 보내드릴까요? 저는 0380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80님 그리고 4807님 두 분께 저희가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건데요. 바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꼭 사용 등록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하시고 오늘은 진짜 너무 달달한 게 땡기는데 하실 때 고럴 때 욕이 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헐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일상에 살짝의 긴장감 필요하신가요? 저와 함께 소소한 승부 겨뤄보는 시간입니다.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매주 다른 게임 해볼 건데요.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이 설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번호를 찾아요 입니다. 그야말로 번호를 그냥 찾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오늘 거는 진짜 쉬우니까 지난주에 이 에구머니나 너 이렇게 어렵다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은 부담 없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가 나갑니다.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노래 제목 속 번호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뒷자리 8자리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번호가 05, 053이래. 01

1234-1234다 하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의 소개드릴 노래는 1, 2, 3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1, 2, 3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저요, 저 이 번호가 제 번호에 들어가 있어요 하고 문자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선물 저희가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뒷자리에 번호가 들어있는 분의 문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설디의 승리로 넘어가고요. 게임이 다음 주 선물로 저희가 2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번호가 있다 하시면 빠르게 문자를 주시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인 거니까요. 지금 필요한 거는 스피드겠죠. 자,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 안에 여러분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있을 것인가? 엑소의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365 들려드리겠습니다.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빠르게 여러분들의 번호 보내주세요. 지금까지는...

엑소의 365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에 365가 있는 분들은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엑소의 3, 6, 5 듣고 왔습니다. 대건 안드레아 님이 아 3, 5는 있는데 6이 없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3, 6, 5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일단 한번 보내보시지 그래서요. 아깝다 아깝다. 저희 지금 이제 들려드리는 노래 제목 중에 내 번호가 하나라도 있다 하시면은 문자 일단 보내주세요. 365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면 너무 이게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허들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번호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야 되는지 알고 못 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조금 추가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노래 한 곡이 더 남았거든요. 이따 들려드릴 곡에 번호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하시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들은 곡, 저희가 들려드린 곡이 엑소의 365였잖아요. 365. 이 숫자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365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1년 365일입니다.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느껴지는 숫자인데요. 오늘도 이 설디는 여러분들과 함께 365일 중 하루를 열심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도 특별한 숫자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성가 번호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가 각 번호에도 여러 가지 각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이번에 준비해 본 성가는 가톨릭 성가 141번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141번이니까 1, 4 중에 내 휴대폰 번호 8자리 중에 1이나 4가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피드겠죠. 내 번호를 빠르게 떠올려 보시고 1이나 4 중에 번호가 있네 하면은 빠르게 샵0931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성가 141번 죽음을 이긴 주 백남용 신부님 가톨릭 합차당 박례숙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성가 141번 죽음을 이긴 주 듣고 왔습니다. 141, 141번이었으니까 1이랑 4가 휴대전화번호 뒷8자리 중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보내주셨어요. 진짜 다급한 문자들이 다급한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0529님이 와 저 일 두 개 있어요. 두 개 우와 하면서 급하게 이 노래가 성가가 끝날까 봐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일이 두 개나 있다니. 와,

완전히 럭키 비키잖아. 141번이니까 1이 두 개나 들어가 있으면은 완전히 나의 이야기잖아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1166님도 1이 또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와우. 그니까요. 5239님은 중간 번호에 4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거 맞을 때 감동의 도가니탕 아닙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웬일이야 내 번호에 이게 있잖아 이런 느낌에 뭔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 게임을 여는 주체자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 365에도 한 자리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거에도 또 한 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양심 있게 해야 돼서 제가 안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4815님께서는 퇴근길입니다. 성과 함께 칠퇴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141번 중에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막 그러네. 이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은 너무 쉬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문자 번호를 눈으로 보면서도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번호를 사실 항상 말할 일이 없잖아요. 내 전화번호를 말할 일이 잘 없다. 그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휴대전화번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때 말하긴 하지만 늘상 입으로 말하지는 않으니까 성가 141번 내 휴대전화번호가 010...땡땡땡땡땡땡땡땡 하다 보면 이 들어갔나? 하면서 이렇게 헷갈릴 것 같기는 하네요. 7315님께서 나는 왜 6315가 아니고 7315인 걸까? 왜요? 지금 1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그 엑소 노래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두 번째 노래에서 지금 보내주신 시간을 보니까 두 번째 노래 나갈 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이브가 되셨어요. 그리고 3368님도 저요! 하시면서 저요! 하시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다급하게 써주시면서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숫자를 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내 번호 속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린 곡은 가톨릭 성가 141번인데요. 죽음을 이긴 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성가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성가는 우리가 절망을 넘어서 희망과 또 새 생명을 전하는 그런 성가입니다. 또 믿는 이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일깨워주는 이 곡 잘 들으셨나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나의 휴대전화번호에 1과 4가 있다니 하시면서 또 기쁘기도 하셨죠? 오늘 행운의 번호를 가진 분들 두 분을 한번 추첨을 해볼 건데요. 일단 두 개나 있어요. 와! 하고 보내주셨던 우리 0529님께 저희가 비타민 음료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4815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함께 즐거운 퇴근합니다 해주셨던 우리 4815님 두 분께 저희가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비타민 음료는 똑같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역시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게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랜덤 게임처럼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바라보면서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자, 여러분, 지금 경청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못생겨질 수 있는 음식 5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최근에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얼굴을 못생겨지게 만들 수 있는 음식 TOP5를 자신의 SNS에 소개했습니다. 먼저 5위는요, 라면과 짭짤한 과자입니다. 이 짠 음식의 나트륨이요, 얼굴을 항상 붓게 만든대요. 그리고 4위는 설탕이 많은 디저트. 피부 콜라겐을 손상시켜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린다네요. 그리고 3위는요, 튀긴 음식이래요. 피지 분비를 늘려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2위는 햄과 소시지. 가공육 생산 과정에서 첨가되는 나트륨이나 이 방부제가 체내에 염증을 유발해서 노화를 촉진하네요. 그리고 1위는요, 술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이 글루타치온이라는 피부 보호 성분을 감소시키고요. 체내 수분을 증발시켜서 피부가 건조하게 만든대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음식 아니고요. 바로 미운 생각입니다. 미운 생각을 하면 얼굴이요, 미워지니까요. 예쁘고 고운 생각만 하기로 할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이 미워져요.

비타민 5시에 이어서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1166님께서 하느님 믿으면요 미남 미녀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1166님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한 걸 봅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치원생이나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아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미운 얼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어른들 표정 어떤가요? 찌푸리는 거는 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표정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고단하죠.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식적으로 가끔씩 거울 보면서 예쁘게 웃는 얼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얼굴 표정 한번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한 주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우리 천진난만님은 빵톡으로 365일 사랑하라 참 좋은 번호네요 하시면서 365일 사랑하면 우리가 얼굴이 확 피면서 표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천진남마님 다음 주에도 놀러 오셔요. 운전 중일 땐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정차하고 나서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끝곡으로 자우림의 하하하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

0: 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교사 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전국의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사직 고민 1위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교권이 무너져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렇다고 교사만 닥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 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학생이 준 케이크를 먹지 말라고 공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학생들끼리 나눠먹는 것은 괜찮지만 교사와 나눠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학생들에게 케이크를 받았다가 교사가 신고당한 사건이 있어서 공지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법과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니 교사, 학생, 학교 모두 피곤합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 인권도 중요합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선생님에게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 불편러님들, 고발과 민원 좀 적당히 합시다. 고군분투 중인 세상의 모든 스승께 감사드리며 5월 15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천국에 찾아와 주신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 새로 문을 연 거 알고 계시죠? 꼭 방문해 주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곁에 천국 이미지를 보내기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의 일상 속 천국이 담긴 사진과 저희 시사천국 구독 인증샷을 함께 찍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올려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을 통해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응원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똥 떨어.

0: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민심과 현안을 가장 힙하고 날카롭게 해부하는 시간, 민심천국 시작합니다. 데이터로 민심을 털어주는 여론조사 1타 강사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발로 뛰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 한국갤럽 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번 주 화수목이죠.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든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61% 기록했는데 67, 64, 61 이렇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지금 앞자리 5 찍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신 대표님? 왜 빠진 거예요 일단?
2: 예, 예. 67, 64, 61 정확히 이제 말씀 주신 그 수치는 3%포인트 빠지고 3%포인트 빠졌습니다. 최근 이제 세 번 조사에서. 그래서 이제 6%포인트가 빠진 건데 오차범위를 뭐 훌쩍 넘은 것은 아니라서 딱 오차범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라서 한 번 더 빠져야 사실은 단기 하락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제 부정률은 4월 첫 주에 이제 22%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28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포인트 저점 대비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라 이것도 이제 한 주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그 왜 빠졌는지 긍부정평가 이유에서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긍정평가는 620분 자유응답에서 경제 민생이다라는 응답이 9%포인트 많아져서 26.
1: 네.
2: 그런데 이제 외교를 응답하시는 분들은 7%포인트 적어져서 10%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주가 상승이 5%. 저기 밑에 한 8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지원금은 2%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 이후에서 한 11위, 12위 뭐 요 상태가 됐는데 많지는 않죠. 여기에서 민생 지원금이 저 밑에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2%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이 5%포인트 빠지긴 했지만 10%로서 1위고요.
1: 예.
2: 그 다음으로서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가 5% 많아졌습니다. 이건 10%가 돼서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 근데 10%면은 둘 다 공동 1위 아닌 건가요?
2: 공동 1위입니다.
1: 예, 예, 예.
2: 그런데 이제 뭐 살짝 하나하나 여기서 이제 정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1: 예.
2: 그 소수점을 계산해서 위아래가 이제 결정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새롭게 등장한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가 5%로 등장을 해서 이것도 이제 상위는 아니고 8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있고,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도 저 밑에 2%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민생 지원금이라는 게 부정 이유에서 이제 10%, 긍정 이유에서는 2% 정도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부정 이유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1: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이 아무래도 지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2위의 도덕성 민 재판 회피, 그리고 그 5% 나온 저기 이 특검법 발의,
2: 그렇습니다.
1: 그 조작 기소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이 들어가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 그리고 또 2%가 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2: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
1: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예. 그게 다 합치면 17%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호 기자, 지금 여권 분위기 좀 어떤가요?
3: 뭐 여권 이제 취재를 해보면 사실 이 특검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이 발이 이제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당 내에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수기 메시지, 그 이후에 당 지도부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뭐 이 내용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수기하겠다, 이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역시 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좀 마련을 하고 추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국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가느냐 이게 중요해 보인다. 여권에서도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도 이제 전국 조사를 했는데 전국이 반대가 44, 찬성이 27.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하는 거 이거 안 된다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또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는 더 반대 여론이 높더라고요. 김봉신 대표님.
2: 예, 예. 한국갤럽 같은 조사입니다. 예. 조작 수사 기소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부여해야 한다가 27. 부여해서는 안 된다가 44 전국 평균인데
1: 예.
2: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부여해서는 안 된다 49, 인천 경기에서 부여해서 안 된다 39 이렇게 나오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부여해서는 안 된다가 51입니다. 서울에서 49 나온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49 나왔거든요.
1: 그럼 서울도 확실히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보수 성향이 어느 정도 강하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2: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광주 전라에서도 부여해야 한다는 35, 부여해서는 안 된다가 39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그 응답이 더 우세한 곳은 없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예. 그렇군요. 이게 딱 봐도 저도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나가지만 이거 좀 역풍 불 것 같다.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빨리 처리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때 논평도 했는데
3: 네.
1: 왜 이렇게 빨리 한 거예요 도대체? 다시 뭐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3: 결국에는 이제 국조특위 이후에 나왔던 이 잘못된 것들 결국 이걸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 하다 보면. 아니 당연히 잘못된 수사고 뭐 조작된 수사 기소였으니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걸 특검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1: 예.
3: 또 최혜병 특검에서도 뭐 들어가 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좀 가져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또 대통령에 대한 이 사안이기 때문에
1: 예.
3: 권력의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이런 판단을 내리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역풍을 불어온 것 같아요.
1: 예.
3: 근데 하지만 뭐 국조특위에 참여했던 여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민심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아니면은 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른 방향 가는 것 같다 이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 민주당 내부뿐만이 아니고 뭐 정의당이나 다른 일단은 범여권을 볼 수 있는
1: 예, 예.
3: 그런 쪽 아니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민심을 좀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이 많이 돼야 된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많이 돼야 된다. 요거를 지금 물어봤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40%로 동률을 기록했어요. 이게 근데 서울에서도 지금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좀 높았잖아요. 그 전에는.
2: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대 40. 그러니까 전국 평균 44대 33입니다. 그럼
1: 예.
2: 11%포인트 격차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는 응답이 우세한데요. 그런데 직전 요 설문항을 똑같이 물어본 4월 30일 날 나왔던 그 조사에서는 이게 16%포인트 격차였습니다. 그러니까 11%포인트 격차면 격차가 5%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1: 전국적으로.
2: 전국적으로요.
1: 예.
2: 그런데 이제 서울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40대 40으로 딱 마주쳤습니다.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대구 경북은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22,
1: 예.
2: 야당이 46.
1: 두 배가 넘네요.
2: 예,
1: 야당 넘습니다. 당선이.
2: 예. 예, 예.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37, 야당은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4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부분에서도 영남권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서울이 직전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4월 5주에는 이 경우에는 서울이 46대 30으로 16%포인트 전국적으로 벌어져 있을 때
1: 예.
2: 서울은 43대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약간 좀 벌어져 있다가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5%포인트 더 지금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1: 그렇군요.
2: 그때 대구 경북은 29대 42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는 안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여당 다수당선 29에서 좀 더 낮아진 그런 상황을

0: 보고 계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얘기를 좀 선거를 얘기를 해보죠.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맹렬하게 정원호 후보를 이제 오세훈 후보가 추격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캠프에 영입이 됐어요.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아무래도 소위 말한 중도 보수에 좀 소구력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정치권에서 보고 있어요?
2: 뭐 결국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제 선거 전략 거기에 따라서 장동영 말고 그럼 누가 이 대신해서 올 것이냐 이게 관심이 컸는데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윤 어게인하고 좀 다른 색채를 띠고 있는 그 보수 진영의 인사를 데리고 와서 오세훈 시장은 좀 다르다. 다른 보수지만은 윤 어게인이나 다르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장동영하고 다르네. 윤 어게인하고 다르네. 장동영 대표는 다르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썼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수 결집 아까도 뭐 공소취소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 아니면 일부 개혁신당 후보들이 함께 공동전선을 펴지 않았습니까?
1: 예.
2: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지지 결집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어준다. 이 차원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인물론에 있어서도 유승민과 함께하고 있는 오세훈. 그 전략을 쓰면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그 양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두 후보가 뭐 31년 전 1995년에 있었던 뭐라고 해요? 음주후 폭행 이걸로 가지고 지금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다 길어서 길게 설명드리긴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 이견과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뭐 해석 이런 문제로 이견이 있어서 다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있었던 유흥주점에 그 종업원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했다. 뭐 이렇게 경찰에 끌려갔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양쪽에서 뭐를 막 내더라고요. 예.
2: 그러니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 양천 구의에 그 회의록을 가져와 속기록을 가져와서 이 카페에서 여 종업원을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가 폭행이 벌어졌다. 그걸 내밀었고
1: 예.
2: 하지만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게 판결문을 봐라. 5.18 관련된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시비가 붙었다가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피해자의 음성을 공개하면서 사과 못 받았다.
1: 예.
2: 5.18 관련된 정치적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주장을 내니까 정원호 후보 쪽에서는 당시 그 술자리에 있었던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입장을 내놓게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이거 그때 사실 폭행과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가 분위기가 격해지니까 돌아와서 사대를 수습했다.
1: 예.
2: 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게 민주당 쪽에서 지금 김재섭 의원과 이 주진우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1: 예.
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이제 공표 이 부분을 해가지고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 이유가 또 저쪽에 틀렸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 고발을 했는데 뭐 선거 끝나고 취하하기도 하고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김봉신 대표님께는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거 네거티브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요 사안은 지금 어쨌든 좀 진실 공방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선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아니면 제한적인가요? 영향이.
3: 이게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이 아닐 텐데요.
1: 예.
3: 이런 게 좀 쌓이면 여튼 이제 정원호 후보에겐 좋은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게 저런 게 쌓이다 보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정원호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일상적인 어떤 토론, 그러니까 뭐 가족 간 또 지인 간에 있어서 어떤 논의의 장에서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3: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여튼 간에 무엇인가 근거를 가지고 나온다 하면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뭐 정치적인 이념적 대립이라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이제 방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사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예, 그게 이제 너무 자주 나오면
1: 예.
3: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1: 그렇군요.
3: 그렇지 이게 정원호 후보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1: 뭔가 그러면은 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아젠다를 던지든지
3: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좀 그 민주당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캠프에 계신 분들 말고 얘기 들으니까 정원호 캠프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쯤 되면은 좀 뭔가 공세적으로 공격적 그게 꼭 뭐 네거티브로 하지 않더라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던지는 아젠다가 화제가 되게 왜 끌려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 그래서 정원호 후보 쪽에 취재를 좀 해보면은 이번 이제 감사의 정원 이거 이제 공개한 부분이나 한강버스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실정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또 공세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보수 결집을 위해서 오늘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청계천을 함께 걸으면서 오세훈 이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 청계천이 줬던 인사이트 서울시의 상전벽해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됐다. 마음속 스승으로 보시는 이전 대통령 모시고 걸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 두 사람이 아, 이거 용산 참사 책임져라 이렇게 예, 그쪽으로 후보 쪽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지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오세훈 시장이 있는 이 모습이 과연 100%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부산 시장 얘기해볼게요. 자,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조사인데요. 전재수 43, 박형준 41, 그래서 2%포인트로 차이가 나는데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그냥 오차범위의 초박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격차가 많이 나다가 지금은 다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 오차범위 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예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의도에 있는 이제 정치 전문가들, 평론가들도 사실은 그 격차는 결국 줄어든다. 근데 그게 언제 때 발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늦은 상황에서 오차가 줄어들어서 격차가 줄어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막판에 이게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예상을 좀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요. 같은 조사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라는 분들 593분 중에서는 49대 42입니다.
1: 49가 전재수 후보인 거죠?
3: 그렇습니다. 박형준 40인데 물론 이 수치마저도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격차는 살짝 더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순간에 누가 이길 것인지 예측할 때는 그러면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분들 중심으로 투표가 된다면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좀 그나마 격차를 조금 유지할까? 뭐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져서 대선처럼 투표를 해버린다. 막 70%가 훨씬 넘는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부자 몸조심하듯이 무난한 선거를 하면 무난한 캠페인은 무난하게 지는 캠페인이다라는 여의도 문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방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왜 메가 이슈가 없이 피해 다니기만 하는 그런 부자 몸조심 캠페인을 하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표 올 때에는 뭔가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좁혀오는 시기가 지금 거의 임박해서 이렇게 좁혀온다. 이게 있죠. 가령 한 4월 달에 이게 좁혀졌다면 민주당에서 5월 달에는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래서 민주당 또 국민의힘 모두 구두권을 바짝 조여야 될 텐데요. 그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선거는 이제 투표는 19일 정도 남았는데 19일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또 별일이 다 벌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민주당도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박형준 후보는 이제 안철수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죠.
2: 그렇습니다.
1: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그리고 좀 중도적 이미지가 좀 상당히 요즘에는 보수 색채가 좀 강해지기는 했지만은 중도적 이미지가 강하니까 아무래도 중앙당하고의 차별화 이런 걸 좀 노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 지난번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가 왔지만은 뭐 그냥 그 개소식이고 그 이후에는 중도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안철수 의원의 영입 이런 걸 통해서 좀 표심을 자극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박형준 시장 후보가 좀 다 잡겠다라는 것 같아요. 강성 쪽도 좀 이렇게 속으로 하고 그리고 중도표도 속으로 하고 지금 논란이 된 게 감동란 TV라는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박민영 대변인이 여기 출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김혜지 의원 예. 비하 장애인 비하 발언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던 데였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게 좀 말씀으로 드리기가 민망한데 복장이 예. 좀 너무 노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형준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투샷이 잡히는데 이게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까지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는데
2: 뭐 이제 청년 표심 또 이 강성 지지층 이게 생각한 그런 일종의 또 보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기획을 했는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는 장애인 단체 만나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1: 예.
2: 근데 장애인을 비하한 이 보수 유튜버를 만나서 콘텐츠를 찍었다. 그리고 콘텐츠가 이게 특정 이제 등급의 유료 회원 한 6만 원 정도 내는 유료 회원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나간 겁니다.
1: 예.
2: 근데 봤더니 그 영상 초반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조롱하는 음악 영상도 이제 깔려 있었다. 이것도 좀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부분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지금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박형준 후보가 약간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 뒤지는 게 있고 추격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박형준 후보가 윤호계에는 외치는 건 아니지만은 강성 보수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다가 어떨 때는 중도 이미지를 강조하다가 이런 경우 어떻게 보통 되나요?
3: 그렇죠. 이게 과거 같으면 이제 그 입맛에 맞게 여기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에서는 저기에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주는 이게 되는데 현대 선거 캠페인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1: 다 이게 미디어 다 예.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3: 예. 그래서 비교적 꾸준히 중도 내지 중도 보수를 타깃하는 게 어느 정당이든지 더 필요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심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PK, TK 전반적으로 보수가 결집했다고는 하지만
1: 예.
3: 과거에 비하면 거의 20%포인트 이상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결집을 제대로 하면 50 밑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55, 막 60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30% 중후반에서 40% 초반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1: 예.
3: 이렇게 따지면은 과거 대비해서 20%포인트가 지금 사실은 결집해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스윙보팅하면 이게 위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분들 좀 이런 거는 조금 뭐랄까 여의도에서 오버슈팅 한다고 하는데요. 과하게 이렇게 행보를 알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예,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재보궐 격전지 또 두 군데 요즘 여기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2: 네.
1: 부산 북갑하고 평택을 살펴볼 텐데 자 부산 북갑이 아마 여론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김봉신 대표님 이게 좀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비교적 좀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37% 요 주변에서 대략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좀 많이 어떨 때는 두 사람이 비슷하다가 어떨 때는 한동훈 후보가 확 치고 올라와서 저기 하정우 후보랑 비슷하다가 이게 지금 기관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여론조사 문항에 한동훈 후보를 수식하는 단어에 국민의힘 전 대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로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3: 그건 가능한 분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저 뭡니까 샘플링 프레임. 표본 추출 틀에서 무선이 무선만으로 하느냐 유선이 섞이느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 한동훈 그 후보에게 말씀 주신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빼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나은 결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도 많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 예.
3: 어느 걸로 하나로 이제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거를 하정우 대 한동훈, 이제 하정우 대 박민식 양강으로 만들어서 보수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3위로 밀어내야
1: 예.
3: 이게 경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그거를 이제 뭐 지지자들은 민심에 의한 단일화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3: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양강으로 됐을 때 보수 후보를 보편적으로 지지하셨던 그런 분들 중에 한쪽 쏠림이 발생하는 쪽으로 더 가게 되죠. 그러면 3강 체제에서 그러면 보수 후보에서 우세한 그 후보가 그러면 하정우 후보에게도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섞여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민심이 이제 흐르고 있다라는 건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그 지지도가 이게 그러면 완전히 빠져서 10%대로 주저앉느냐.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무소속 후보가 결국은 세진다는 건데
1: 예.
3: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치명적인 어떤 뭔가 흠결을 입게 되죠. 알겠습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1: 예.
3: 이거를 그러면 지도부가 과연 가만히 있을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1: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 사퇴하면 복당시켜줄게 뭐 이런 제안도 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친한계 쪽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 저기 박정우입니다. 네. 단일화 얘기가 어쨌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2: 그렇습니다.
1: 지금 어때요? 단일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2: 결국 뭐 확실한 2등이 나와야 어떻게 뭐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결국 단일화 없이도 이제 유권자 수준에서의 표로서의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 예.
2: 단일화가 뭐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일요일에 이제 부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정우 후보 개소식도 다녀왔었는데 하정우 후보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사람들 뭐 유튜버나 뭐 지지하는 쪽에서 너무 좀 괴롭힌다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이. 아, 좀 너무 이 못 다니게 한다. 그래서 후보 일정도 지금 공개를 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 예.
2: 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더라고요.
1: 뭐 소위 말하는 열정적인 건데 좀 안 좋게 하기면 좀 극성이네요. 그러니까.
2: 예. 그런데 어쨌든 하정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가가호호. 그러니까 많은 분들 좀 최대한 많이 만나면서 인사하는 예. 게 최선의 전략이다. 조용히 밑바닥을 훑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 부산 북구 갑의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그걸 누가 더 마음을 얻어낼지 공중전보다 지상전이 중요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경기 평택을 여론조사 소개해드릴게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 11일부터 13일까지 평택을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을 했는데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29,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4, 그리고 유이동 후보가 18 이렇게 요 순서대로 죄송합니다. 다시, 그 29, 24 이렇게 범진보 1,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조국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는데요.
3: 예. 요 조사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김용남 29, 조국 24인데요. 5% 포인트 격차니까 이렇게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유이동 후보가 여기서 20 나왔습니다.
1: 예, 20. 제가 18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20입니다. 예.
3: 근데 이 20이 그 1위인 김용남 후보와 9% 포인트 격차라서 이거는 오차범위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1: 이게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8%를 넘어서면은 이거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3: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격차는 오차범위 거의 걸쳐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1: 예.
3: 그래도 그러니까 김용남 조국의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유이동 후보에 대한 어떤 언론의 조명을 좀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혁신 황교안 8, 김재현 4인데요. 진보당 김재현이 그러면 4 정도 나오면 이게 완주가 가능할지 아니면 누구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김용남이나 조국 누구 하나와 단일화를 시도할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18일이 투표지 인쇄 시점이니까 그때가 또 단일화의 한 기점이 되고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사전투표 전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2: 네.
1: 이게 지금 김용남 중앙당에서의 홀대론이 좀 막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2: 네.
1: 좀 어떻게 중앙당에서 할지 얘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시간 많지 않으니까 짧게.
2: 예, 먼저 예, 경기도당을 비롯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좀 분위기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 선거가 만약에 결과 잘못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가
1: 정청래 책임론이 조국을 그렇습니다.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하는 당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 합당 논란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온 예. 거기 때문에 지도부도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 알겠습니다. 예,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네요. 민심청구 김봉신 박정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신해철의 그대에게.

0: 이번 한 주 가장 뜨거웠던 공간 바로 광화문 광장인데요. 세종동 대왕 동상 옆으로 거대한 돌기둥 23개가 솟아오른 감사의 정원 때문입니다. 참정용사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조형물의 모양이나 설치 시기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이야기 천국에서 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감사의 정원. 예, 갑자기 이게 제가 그 김병민 부시장을 최근에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터 다지는 거는 했고 요 조형물을 만드는 거는 다른 데서 했다가 이게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옮겨와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 공사 장면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짜잔 하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1: 저도 그 주변을 자주 가는데요. 예. 감사의 정원 안쪽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바깥에서 볼 수 없게 예예. 이렇게 큰 벽을 쳐놔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좀 높으니까 보려면 네. 다른 건물에서나 이렇게 보일 수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아예 다른 데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6.25를 상징하는 6.25m의 높이의 돌기둥 23개가 받들어 총 자세로 이제 서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있으면은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 지금 꽤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참전한 국가들의 국기가 저 돌기둥 앞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고 그들이 보내준 어떤 돌들이나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 돌을 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가지고 저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게 저기 서울시 측의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보시긴 했어요?
2: 네, 저 오늘 한번 들렀습니다.
0: 예, 오늘 방송해야 되니까.
2: 네, 방송도 해야 되고 근처 서점에 미팅도 있고 해가지고 예. 잠깐 가서 봤는데 솔직히 미감으로는 그냥 직관적인 저희 미감으로는 예쁘지 않았어요. 아름답지 않고 예. 또 압도적이지도 않았고 좀 미감 자체로는 좀 실패한 조형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감이라는 건 어차피 주관적인 거니까 저의 주관은 그랬고요. 또 참전국의 국기가 있고 뭐 QR코드로 찍으면 뭐 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저는 요즘 초등학생 운동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게 생각나죠. 운동회 때 만국기.
0: 예, 예, 예.
2: 그때 만국기라 해서 저는 만국기라 해서 모든 나라 국기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0: 국기가 만 개 있는 줄 아셨죠.
2: 예, 예,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유엔 참전국의 국기들이었단 말이죠. 예. 그럴 만큼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보수적인 교육을 한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너무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감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이게 이제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해당 국가들이 오면은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네라고 하면서 여기 사진도 찍고 SNS로 또 이렇게 많이 퍼지면은 이게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일단 김성한 평론가님은 죄송한데 표정이 썩었어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지금.
1: 예, 뭐 지금 예술적인 문제들 얘기하셨는데요. 예. 예전에 이제 문화 이론을 배울 때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의 맥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거나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역사의 일부분이거든요.
0: 예.
1: 근데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에게 뭘까? 뭐 조선시대는 육조거리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육조거리였던 그 거리가 일제강점기 들어서서 훼손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민주주의 역사가 담겨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왔던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시민한테 되돌려주는 공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왕이 걷던 왕의 길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의 자유를 논하던 그런 광장의 의미로 바뀌어 왔던 거예요.
0: 예.
1: 근데 거기다 그 광장이 된 공간을 자꾸 또 국가 권력이 손을 대거나 권력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럼 시민들은 거기에 그 역사적 맥락과 그 공간의 맥락성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저는 들었어요.
0: 네.
1: 어떤 조형물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근데
0: 그러니까 꼭 감사의 정원이 아니더라도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네. 광장에다가 왜 이거저거 덕지덕지 만드냐 그게 네. 좀 불편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예. 저 세종대왕상 만들 때도 반대했어요.
0: 아, 세종로라서 세종대왕상 만드는 건데?
1: 아니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
0: 그러니까 달라요?
1: 광화문

0: 광장 예. 안에 예, 예. 만약에 세종대왕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가장 대표적이고 위대한 왕이니까 세종대왕의 동상이든 기념하는 뭔가를 만드는 건 좋으나
1: 예.
0: 지금과 같은 그렇게 금색칠을 해서 광장 중앙에 떡하니 갖다 놓고
1: 아.
0: 그것도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1: 너무 위압적이다.
0: 이렇게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1: 예.
0: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종대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아니, 방식으로
1: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아, 위대하죠.
1: 기억을 못할 뿐이지 너무
0: 위대하다고
1: 오래전이라서.
0: 다 크게 예. 만들거나 황금색 칠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뭐 그래야 위대합니까?
1: 예.
0: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도 저는 그때도 반대했고 여전히 이번에 감사의 정원 만드는 것도 또한 반대합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이번 감사의 정원이라고 하는 건
1: 예.
0: 광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떠나서 얘기하더라도 역사적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현충원 쪽에 가까이 가 있던가
1: 예.
0: 아니면 전쟁기념관에 가 있던가 용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좀 그런 공간화되어 있잖아요. 국방부도 있고
1: 예.
0: 그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공간의 맥락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그걸 광화문 광장으로 끌어와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국가의 중심에 어떤 정신을 세우는데 큰 기여하고 과시하는 용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1: 알겠습니다.
0: 그런 사고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워요.
1: 알겠습니다. 뭐 이제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제 링컨 기념관 워싱턴 DC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 대리석으로 그 5.8m, 6m 정도 돼요. 링컨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뭐라고 해야 돼? 이런 큰 동상을 보면 약간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천장이 높은 공간에 들어가면 그런 위압감이나 아니면 경외감을 느끼는데 그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상도 저렇게 크게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를 전해드리면서
0: 아니 그래서 저는
1: 예, 예.
0: 베를린의 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1: 예.
0: 메모리얼 공원 만드는데 가봤거든요.
1: 근데
0: 거기 가면 그 높낮이가 다른 화강암들이 이렇게 쫙 가 일렬로 들어가 있어요.
1: 예, 예.
0: 그 안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숙연하고 그 당시에 참혹했던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만들고자 한다면
1: 예.
0: 뭐 공간의 맥락성을 떠나서 그러면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예술적 조형물이라고 한다면
1: 예.
0: 그럼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은 밧도로총 뭐 이런
1: 알겠습니다.
0: 거라든가 심지어는 폭립이다 이런 조롱이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굳이 만들지는 않았어도 되지 않겠는가?
1: 폭립, 갈비, 예예, 예.
2: 등갈비요, 예, 예.
1: 등갈비, 예예. 예. 그 광화문 광장에 지금 우리 김성한 평론가가 얘기했는데 이미 조형물이 많아요. 원래 1968년에 네. 이순신 장군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이제 한국을 수호한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9년에 세종로에는 세종대왕상이 있어야지.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명량 문수, 한글 문수, 시간의 벽천, 사원부 문터 막 이렇게 온갖 것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광장이 맞아 이게?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좀 있더라고요.
2: 그 아름다운 광장의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실제 우리 광장은 좀 서구적 개념이긴 하죠. 유럽의 오래된 도시의 한가운데는 항상 광장이 있어요. 우리가 관광을 가면 꼭 가는 뭐 세비야 네. 관광이랄지 저는 그 스톡홀름의 감라스탄 광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 광장들의 아름다움은 그 꼬불꼬불하고 좁은 도로 그 돌길 그 도로의 돌길을 걷다가 그 도시 가운데의 네모난 아늑한 광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거긴 차도 없고 그야말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보행 위주.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그 광장을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 뭐 기념품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행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광장인 거죠.
1: 네.
2: 지금 광화문 광장을 진짜로 광장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1차적으로 세종로의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광장으로 만들어야 진짜 광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길 옆에 모퉁이에 공터에 가까워요, 사실.
1: 네.
2: 거기다가 전시하는 것들을 각자의 목적에 맞게 자꾸 놓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선거라서 굳이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도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되게 좋았으면 칭찬받을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네.
1: 이게 이제 선거용이라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지적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한 게 원래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2024년에는 여기다가
2: 맞아요.
1: 100m짜리 태극기 개양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비상계엄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용이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강성 보수층의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걸 하는 건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지방선거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바뀌면서
0: 그건
1: 그러니까.
0: 뭐 시기상으로 그렇게 뭐 맞은 부분을 꼭 그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
1: 그런 지적이 있다. 예, 정확하게 예,
0: 그런
1: 예.
0: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굳이 왜 거기다가 그렇게 위압감이 느껴지게 그렇게 해야 국민들한테 어 일종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한다고 말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1: 예.
0: 일종의 국가주의를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했는데 그게 막 반말 여론이나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갑자기 공모 사업으로 돌아서더니 그러면 그거랑 유사한 형태의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거기다 넣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애초에 그 태극기를 세우겠다고 하는 목적하고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들을 갖다 넣고 싶어 했던 거죠. 그거는 일종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기의 의지를 투사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왜 자기가 거기다 투사를 하냐고요. 제 얘기는
1: 알겠습니다.
0: 하고 싶으면 다른 데다 해도 되는 거를.
1: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전쟁기념관에 저거랑 모양이 매우 흡사한 조형물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 지금 유튜브 좀 사진 좀 찍어주시기 바랐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바트로총 자세의 이런 조형물이 있고 거기에 이 아예 국기를 각 국가의 국기를 이렇게 개양을 해놓고 이 어떤 국가들이 참전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이제 대리석이라고 해야 되나 저 검은색 돌에 이제 벽면에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기념관에 이게 있는데 왜 광화문 광장에 또 만드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예.
2: 그 아까 광화문 광장에 오면 해외 관광객들도 올 것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1: 예.
2: 일종의 다크 투어리즘인가요? 약간 좀 맥락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저희가 베를린에 관광 가면 젊은 분들이 예. 베를린에 관광 가면 베를린 클럽에 갑니다. 그 역사적 조형물에 잘 가지 않아요. 그게 코스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1: 베를린 장벽에 가시는 분들도 네, 네. 꽤 있죠.
2: 네. 네, 그렇긴 한데 그 전쟁의 흔적을 찾아서 잘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해외의 이미지가 6.25 전쟁, 북한, 핵으로 통용됐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이미지로 해외에 통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자산이 되고 있는데
1: 네.
2: 굳이 과거의 것을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렇게 거대한 형태로 놓을 필요가 있는가. 심지어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1: 예.
2: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 파주 시민으로서 저 6m짜리 조형물을 파주로 이전하는 걸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1: 파주요?
2: 네.
1: 파주는 왜? 네.
2: 접경이잖아요.
1: 아, 접경이라서?
2: 네, 네, 네.
1: 일단은 그거는 파주 시장님하고 좀 협의가 차기 시장, 파주 네. 시장과 서울 시장님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0: 근데 조형에 관한 것하고 같이 좀 얘기가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 온전한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1: 그거 최근에 이제 그 가림막 같은 건 이제 해제한다라는 네. 게 언론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0: 거기서 자꾸 집회하고 평화의 소녀상 훼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예. 그 평화의 소녀상 주변으로 일종의 뭐 바리케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뱅글뱅글뱅글 둘러나가지고 평화의 소녀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1: 예.
0: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또 옆에 천막을 막 쳐놓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말끔히 사라진 거를 몇 년 만에 제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1: 예.
0: 또 오늘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약간 뭉클한 거예요 느낌이. 근데 평화의 소녀상은 키가 저보다 훨씬 작거든요. 굉장히 진짜 적어요. 초등학생보다 조금 더 큰 크기 정도가 되나요? 그런데도 지나가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물론
1: 예.
0: 안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으나 크게 만들고 위압적으로 만들고 뭔가 국민들한테 크게 과시를 해야 그게 곧 기념이 되는 거다라고
1: 예.
0: 하는 등식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오스트리아 작가 로베르트 무지리 쓴 기념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 예.
0: 여기 안에는 기념비는 기억이 아니라 망각을 강화하는 장치다. 이렇게 좀 역설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세우는 기념비는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라 박제화된 역사를 보여준다. 오히려 사유와 추모를 방해하게 된다.
1: 예.
0: 이렇게 작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이 그걸 지나가면서 진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추모를 하든. 근데 기억과 추모의 느낌을 받지 않게 그 조형이라는 게 기념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오히려 그 기념물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시인님 뭐 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정리를 그 하죠.
2: 최인훈 작가 광장 작품 우리나라 사람 다 아는 그 소설에 1961년판 서문에 최인훈 작가 이렇게 쓰거든요.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1: 예.
2: 그러니까 광장이 그만큼 은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뭐 생각과 의견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된 광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광장의 의미를 그냥 한자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넓을 광자의 장소 장자면은 그냥 뭐 설치 좀 그만하고 이게 그냥 뭐 선진국 우리가 타령을 할 것도 아니고 한국이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왜 해외 어딜 나가도 이렇게 많이 모를 설치한 나라는 없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오밀조밀한데 지금 다 때려 박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0: 예. 우리 얘기 싫구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객관적인
1: 알겠습니다. 시간이
0: 없다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바뀌셨으니까
1: 알겠습니다.
2: 전 찬성합니다.
1: 천국에서 예, 김성한 평론가 서현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엔제스 여러분,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 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5: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작품 중에 클릭이란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성공을 쫓아가던 주인공이 특별한 인생 리모컨을 갖게 되는데요. 귀찮은 일은 괴롭고 귀찮은 일들 이런 건 리모컨 빨리감기를 통해서 건너뛰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통과해버리다가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추억의 시간까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왜 주말 보낼 때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마치 누가 빨리감기라도 한 것처럼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헤매도 괜찮고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 주말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며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었던 금요일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예전 학창시절 선생님들하고 연락하시는 정말 정이 넘치는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감사의 메시지 주고 받으셨겠죠? 그리고 우리 음접풍 가족 중에도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죠? 축하와 감사 인사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선생님들께 저도 감사 인사 드릴게요. 항상 정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제가 100%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 많은 매체를 통해서 조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기념할 일이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CPBC의 창립 38주년이기도 합니다. CPBC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들, 시청자들, 그리고 또 신문 구독자분들,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실 거죠? 자, 오늘은 뭐 여러모로 좋은 날이니까 우리 음자품 가족 중에 오늘 혹시 기념할 일이나 축하할 사연 있으신 분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특별히 좋은 날 함께 드시라고 6포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음자풍 앞으로도 틈틈이 예정에 없는 그런 특별한 선물, 스페셜 선물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긴장의 끈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만간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평소에 편안하게 그냥 자주 참여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준비한 선물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물건으로 상품으로 꼬셔보고 네.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박인실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꼭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인실님 어서 오세요. 잘 들으셨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한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하루였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얼마나 설레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궁금하네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음접풍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차경옥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쫑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불금에 인사드려요. 많이 더운 5월이네요. 여행 가고픈 불금. 집에서 음악으로 여행 떠나야겠어요. 네, 경옥님. 음악으로도 여행 떠나시고 뭐 당일치기로라도 이렇게 날씨 좋은데 가까운 곳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이번 주말에 날씨 너무 좋잖아요. 장인혜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이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며 음접풍 함께해요. 네, 정희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래요. 강금성님께서 금 이브닝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와, 금요일이기도 하고 금성님이 하는 저녁 인사니까 또 금 이브닝 말이 되네. 어서 오세요 금성님. 신유진님께서 오늘 행복이 할머니가 와서 행복이가 너무 좋아요. 인생의 스승인 엄마가 와주니 이렇게 저도 아가들도 행복하네요. 아유 참 얼마나 좋을까. 네, 아이들한테 최고의 사랑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내리사랑이죠. 네, 그 따뜻한 사랑을 먹고 애들은 무럭무럭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2214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어요. 저는 노인복지 일자리 거리 정화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끼리 대화도 하고 걷기 운동도 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몹시 더워서 조금은 어려웠는데 작은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어르신들 수고 많으시다며 시원한 커피를 나눠주시더군요. 참 고마웠습니다. 사장님 참 고맙습니다. 아유 참 너무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이런 그 미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널리 퍼져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는 이렇게 가끔 돈줄도 많고 그게 또 SNS를 타고 화제도 되고 막 그러는데 아마 그 사장님도 꼭 이런 미담이 SNS를 타고 널리 퍼지지 않더라도 아마 그 식당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네, 대박 날 거예요. 자, 오늘도 불금에 잊지 않고 음접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이현석의 학창시절 준비했고요. 이어서 성시경의 너에게.

음악 있는 찬여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자,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고음의 가창력에 감성을 더해 표현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컬이죠. 흰 박혜원입니다. 그간 사랑받은 곡들과 조금은 느낌이 다른 리듬감 있고 청량한 분위기의 노래를 이번에 발표했는데요. 제목은 주인공 연습입니다. 팍팍한 현실에 지친 모든 이들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실패와 방황의 시간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리허설이라는 긍정의 서사가 담긴 곡인데요. 탁 트인 고음에 밴드 사운드가 더해져서 듣는 이들의 가슴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궁금한 곡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신곡의 주인공은 이분도 새 노래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B씨가 4년 만에 새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데뷔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쾌한 R&B 팝 장르의 신곡 Feel It, 너야 입니다. 이 곡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에도 등장하는 너야는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라는데, 뭐 B씨를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인물 여러분들도 다들 예상하시겠죠? 자, 그러면 염두에 두고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죠. 흰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 B의 너야.

음악에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두 곡의 신곡 만나봤습니다. 흰 박혜원 씨의 주인공 연습, 그리고 비의 Feel It 너야, 이렇게 두 곡 들었는데, 흰 박혜원 씨는 그 히트곡이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그 히트곡이 가장 또 유명하잖아요. 그 곡과 느낌은 조금 다른데 또 이런 리듬감 있는 노래도 또 이 박혜원 씨의 목소리로 가창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느낌의 곡도 참 좋게 들리네요. 그리고 비 씨는 드라마 그 사냥개들 시즌2에서 보면 굉장히 강렬한 그 상남자의 연기, 정 빌런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냈잖아요. 그렇게 강한 남자 역할을 하는 비 씨도 아내한테 전화만 오면 그 전화 받는 것만으로도 순한 양이 된다고 좋은 가수, 좋은 연기자인데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한다고 하니 참 멋진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신곡 많은 사랑 받길 바랍니다. 5081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남편이 축구하다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고 입원했는데 드디어 내일 퇴원해요. 퇴원하고 집에 와서 잘 챙겨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찐사랑이지요? 아니, 퇴원하면 집에 와서 어떻게 챙겨줘야 되나 걱정이 앞서시는데 여기서 찐사랑이지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 천 없는 남편 축구하다 다치고 오면 그걸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찐사랑이죠. 아이고 잘한다, 잘해. 밖에 나가서 다치고 왔으니까 알아서 다 낫고 들어와. 낫기 전에 들어오지도 마. 이래도 할 말 없는데, 그죠? 찐사랑 많네요, 5081님. 퇴원 축하드리고요. 진짜 축구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크게 다쳐봤으니 다음부터는 축구하실 때, 운동하실 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진경님께서 또 사연, 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5월 15일, 저희 결혼한 지 11주년 되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경추신경을 다쳐 사지마비가 된 신랑은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 장애인 단체에 있었던 행사에서 만났는데 너무 장거리라 좀 연애에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연락하다 보니 좋아져서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연애를 하다가 자고로 결혼은 사계절은 겪어야 한다기에 1년 6개월가량을 연애 후 11년 전 오늘 지체장애인인 신랑과 비장애인인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과는 달리 친정은 반대가 있었지만 끝끝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신랑이 몸이 불편했기에

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두 분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정말. 대체 승열오빠님은 전생에 어떤 복을 쌓으셨길래 이런 천사같은 아내와 또 천사같은 아이를 얻게 되셨는지, 이거는 정말 모두 승열님의 덕입니다. 진짜 두 분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사연 보내주신 5081님 사연도 축하할 사연이잖아요. 퇴원하셨으니까 축하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경님의 결혼기념일도 축하해드리는 의미로 저희가 이 두 분께 6포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저희 선물 축하의 의미니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진경님이 신청곡도 주셨거든요. 신랑이 좋아하는 가수인 김동률님의 감사 들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들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주인공은 2328님이시네요. 중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7살 때 발레를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그만두게 해서 어린 시절에 아쉬웠던 기억이 결혼하고 30대가 중반이 넘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친정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전에 왜 내가 갑자기 발레를 그만뒀냐고 여쭤봤더니 너무 독보적으로 못해서 빨리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보통 선생님들은 그래도 계속하게 두시죠 이러지만 저는 선생님이 잡지도 않으셨다네요. 그 얘기 들으며 한참 웃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발레 선생님과 엄마가 친구가 되셨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모임을 통해 만나고 계셨대요. 늦었지만 그 옛날 저 포함 꼬꼬마들 발레 가르치시느라 수고하셨던 선생님께 안부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클래식 화이의 춤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2328님의 신청곡 클래식 화이의 춤 들려드렸습니다. 네. 왜 엄마가 내가 재밌게 배우고 있던 발레를 그만두게 했을까? 너무 궁금했던 그 이유가, 그 비밀이 이렇게 풀렸네요. 네. 그 발레 선생님이 말리지 않으신 거면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덕분에 그때 말려주셨으니 덕분에 2328님이 지금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잘 자란 게 아니겠어요? 그때 만약에 선생님께서 안 말려주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하고 아직까지 인연을 유지하고 계시고 연락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참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고 어머니도 참 멋지신 분인 것 같네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 로즈데이였는데 장미꽃 받으셨어요? 아니면 장미꽃 주셨어요? 네. 어제 방송 안 들으셨어요? 1500님? 전 로즈데이 이런 거 잘 몰라요. 네. 뭐 꽃 주고받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저는 뭐 평소에 틈틈이 주고 그래서 따로 이런 날 안 챙겨도 됩니다. 네. 1441님께서 장미꽃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꽃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박진경님께서 그래서 결혼기념일이라고 오늘 전복 프리미엄 한 상 세트 먹고 왔는데 역시 전라도는 음식 짱 맛있었어요. 어디서든 이 전복 프리미엄 한 상 세트면은 정말 제대로 된 식사, 한상 거하게 차려진 최고급 한식 세트인데 요거를 전라도에서 드셨다니 뭐 말모 아유 참 최고의 식사까지 너무 잘하셨네요. 신지원님께서 중대 며칠 전 저희 초딩 아들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골절이네요. 통깁스하고 누워있어요. 마리탱의 별보다 예쁜 너 신청해요. 남자아이들은 사내 녀석들은 이렇게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그렇게 크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큽니다. 네, 금방 붙을 거예요 뼈. 자, 신청해 주신 마리탱의 별보다 예쁜 너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 오늘 2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준비하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일은 더위도 사라지게 만들고 바다와 숲을 동시에 누리는 곳이 있어서 주말을 맞아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영국의 왕립원예협회가 개최한 세계정원축제에서 은메달과 최고 시공상을 받았고 아시아 최초로 국제수목학교에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은 곳, 바로 수목원을 바로 그 충남 태안 서해 바닷가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이 수목원을 만든 분은요, 놀랍게도 한국인이 아니라 1945년에 우리나라를 찾았던 미국인이었습니다. 24살 장교로 인천에 도착한 칼 페리스 밀러는 태안반도 풍경에 마음을 뺏긴 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은행에서 일을 하며 한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979년엔 이름도 민병갈로 바꾸고 최초의 미국인 귀화인이 됐는데요. 민병갈 선생님은 당시 한국엔 수목원이 없어서 자신을 키워준 한국에 수목원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를 털어서 1970년부터 목련나무, 감탕나무, 동백나무, 무궁화나무 등등 하나씩 하나씩 심기 시작했고요. 씨앗부터 키운 식물들이 지금은 울창한 숲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18만 평 천리포 수목원에 약 16,000여 종의 식물이 있는데요. 민병갈 선생님은 50세에 나무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신 뒤 누구보다 식물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수목원은 식물들의 피난처라며 관상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지를 치지 말라고 하셨고 2002년 세상을 떠나실 때 묘를 쓸 자리가 있으면 나무 한 그루를 더 심으라고 하셔서 지금 수목원의 목련나무 아래 잠들어 계십니다. 50여 년 전 심은 작은 묘목들이 지금 우리에게 숲의 바다를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누군가 가꾸고 심어둔 정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멀리 가지를 뻗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조안 바에스가 부른 River in the Pines였습니다. 주말 동안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죠. 이럴 때 어디로 나들이 가면 좋을까? 날은 정말 좋은데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서해 바닷가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 네, 가셔서 멋진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 숲이 울창하면 또 그 안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 바로 이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하네요. 이 수목원 안엔 서해 전망대도 있고요. 또 숙박도 가능한 한옥 가든스테이도 있대요. 물론 숙박 원하시면 미리 예약은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야, 정말 저도 수목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수목원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아시아 최초로 세계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은 곳이라는 거잖아요. 아우, 안 가볼 수 없네요. 더군다나 또 이곳을 가꾼 분이 최초의 미국인 귀화인이시라는 사실, 그것도 참 놀랍고요. 칼 페리스 밀러이신데 한국 이름 민병갈님. 네, 이분이 또 그곳에 잠들어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준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이 수목원, 저도 꼭 진짜 가보고 싶네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6573님께서 어머, 저 지지난주에 태안 튤립 축제 다녀오다가 민병갈님 그곳에 들렀다 와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야, 다녀오셨군요. 6573님은 아, 좋으셨겠네요. 진짜 저 정말 수목원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 수목원 이 이름이 뭐였죠? 아까 천리포 수목원. 천리포 수목원은 제가 더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게 일부러 예쁘게 꾸미려고 가지치기나 모양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수목원을 가꿨다는 게 저는 너무 그게 궁금하고 그렇게 가꾼 수목원이 세계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네요.

진짜 꼭 다녀올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해 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재밌는 영화, 드라마가 넘친다는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작품을 둘러싼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있었잖아요. 영화 부문 대상, TV 부문 대상을 받은 두 분의 인생도 돌아보고 작품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영화 부문 대상은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유해진 배우가 받았고요. TV 부문 대상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류승용 배우가 받았네요. 아, 이 두 분이 나란히 대상을 받은 점이 더 감동적인 건 30여 년 전에 대학로의 같은 극단에서 무명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유해진 씨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비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겠냐고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류승용 씨를 데리고 조치원의 비대 공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두 분이 워낙 유쾌하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눌러 앉으라고 제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분은 배달일, 세차장 알바도 함께하면서 끝없이 오디션을 받고요. 긴 무명 시절을 통과해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자, 류승용 씨 작품 중에 여러분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좋은 작품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 어렵죠. 뭐 영화 최종병기 활, 그리고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두 작품도 기억나고, 드라마는 무빙 여러분 보셨나요? 고윤정 씨의 아빠로 이 류승용 씨가 등장했잖아요. 거기서 아빠 연기를 해주신 이 류승용 씨 모습 너무 멋있었는데, 그 작품에서 흘러나왔던 OST 잔나비의 투게더, 아, 기억나네요. 그리고 또 극한 직업 빼놓을 수 없죠.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정말 재밌었던 영화였는데, 극한 직업 후반에 엄청난 액션이 펼쳐진 후에 형사들이 다친 몸으로 쩔뚝거리며 서로 부축하며 나올 때 장국영의 당년정, 이 노래 흐르죠. 갑자기 영웅본색 음악이 나와서 끝까지 웃게 만들어줬던 작품이네. 인데요. 그리고 대상을 안겨준 드라마 김부장, 이 드라마는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 마음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해진 씨 작품도 명작이 너무 많죠. 이 작품 제일 먼저 생각나요. 고광렬이라는 그 캐릭터로 등장했던 영화 타짜, 그리고 기억을 잃으며 펼쳐지는 반전 스토리의 영화죠. 럭키도 기억나고요. 또 역시 천만 영화 파묘, 뭐 택시 운전사 등등 정말 끝이 없는데, 왕과 사는 남자의 유해진 씨 연기는 1600만이 넘는 관객을 울리고 말았죠. 유해진 씨 작품에서 기억나는 음악은 택시 운전사의 조용필 선배님의 단발머리가 나왔었고요. 영화 럭키엔 함중아 선배님의 그 사나이가 이지향님의 목소리로 리메이크가 돼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분 작품에 등장한 OST 음악들 함께 들어보죠. 드라마 무빙 OST 중에 잔나비의 투게더, 그리고 왕과 사는 남자 OST 중에 한즈의 꽃이 피고 지듯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오늘은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대상을 받은 두 배우 무명 시절을 함께 통과했고 나란히 지금 정상에 서서 그것만으로도 감동인 유해진, 유승용 배우의 작품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장 작은 단역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작품을 거쳐 지금 이렇게 50대 중반에 두 분이 정상에 선 모습, 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류승룡 씨가 수상소감에서 유해진 씨와는 비대 듀오인데 함께 대상이라 감개무량이란 얘기를 해서 웃기면서도 참 찡했던 주말에 또 이 두 분 작품 다시 찾아보고 싶네요. 신유진님께서 그 사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남편에게 불러주곤 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그 유해진 씨의 영화 럭키 속에 등장했던 OST. 네, 유진님 이 노래 저도 다시 듣고 싶어지는데요. 6573님도 그 사나이 함중화와 양키스의 그 사나이 유해진 주연의 럭키에 나왔던 곡입니다.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된 곡이고 생소했지만 역할에 맞는 노래라 문득 생각납니다 하고 이렇게 6573님도 신청해 주셨네요. 아, 두 분의 신청곡? 이거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자, 그러면 듣고 가죠?

음악 있는 채널 풍경 김형식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만나봐야 되는데, 자 먼저 제가 또 특별한 분께 추천받은 드라마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어제 남예지 씨가 오셨잖아요. 남예지 씨가 방송 끝나고 가시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에게 그거 보셨어요? 이러면서 추천했던 드라마가 두 편이 있어요. 바로 하나가 취사병 전설이 되다.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단종 박지훈 씨예요. 그리고 대세 배우 윤경호 씨도 나오고요. 또 이상희 씨가 그 특별 출연으로 또 함께하고 있는데 이 정말 화제 배우들이 함께 등장하는 드라마. 이 드라마를 예전에 찍었었나 봐요. 이 작품 감독님은 찍고 보니까 배우들이 다 스타가 됐다고 행복해 하신다는데 이 극중에서 박지훈 씨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취사병으로 등장하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를 아직 보진 못했는데 너튜브로 맛보기 영상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자 그리고 한 편 더 추천해 주셨는데 바로 방영 2회 만에 또 재밌다고 소문이 난 드라마라고 하네요. 멋진 신세계. 임지연 배우가 또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이 주인공이 원래는 무명 배우였는데 조선의 악녀 영혼이 몸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남예지 씨가 너무 웃기다고 너무 재밌다고 강추하고 가셨습니다. 아이 또 찾아봐야겠네요. 요즘에 볼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또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방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1209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이라 영화 선생 김봉두가 떠오릅니다. 차승원 배우님의 연기 때문에 한참 웃다가 마지막엔 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에 나왔던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싶어요 해주셨고요. 이지영님께서는 전도연, 조인성 배우가 주연한 로맨틱한 드라마 별을 쏟아에서 주제곡이고요. 차기의 나스카가 오리지널을 부른 조장혁의 In My Dream 신청해요. 이 노래 애니메이션으로 된 슬픈 뮤비도 발표했더래요 라고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듣고 가죠. 1209님의 신청곡 자탄풍의 보물, 이지영님의 신청곡 조장혁의 In My Dream.

네. 신청해 주신 노래 In My Dream. 이 드라마 OST로 쓰였군요. 이 노래가 차게나스카라는 일본 그 듀오가 부른 노래인데 원곡은 On Your Mark라는 제목으로 나온 곡이고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뮤직비디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노래 원곡의 뮤직비디오를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수장이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애니메이션의 거장 네 토토로 코난 뭐 이런 거 그리신 분이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뮤직비디오 보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안 보면 안 되는 뮤직비디오거든요. 노래도 아름답지만 너튜브로 On Your Mark 꼭 한번 안 보셨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갑자기 그 애니메이션 할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말 미야자키 하야오. 아 진짜.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곡들 만나봐야죠. 유현미님께서 오랜만에 지인과 수다수다하며 불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 내일 마이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야, 내일 이 영화 보려면 미리 예매 다 하신 거죠? 예매 안 하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저는 아직은 이 영화 볼 계획이 없어서 좀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포 빼고 아니 뭐 사실 이 영화는 스포가 따로 없겠죠.

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조건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기네스펠트로를 굉장히 또 좋아했어서 기네스펠트로가 나오는 영화는 웬만하면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8813님께서 쫑디 요즘 드라마 허수아비 때문에 영화 살인의 추억도 다시 생각나요. 살인의 추억은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영화 속 라디오에 흘러나왔던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신청해요. 아, 요즘에 저 이 살인의 이 허수아비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진짜 이 드라마 보면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럼 두 분의 추천곡 들어볼까요? 9024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위대한 유산 OST 세자리아 에버라의 베사메 무초, 그리고 8831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그 노래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박효진님께서 오늘 생방이에요? 약속 있어서 못 듣다가 지금 운전 중이라 다시 듣는데. 네, 효진님, 특별한 일정이 있지 않으면 저는 일주일 평일 내내 생방입니다. 오늘 효진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생방이 아니시네요. 2848님께서 전 요즘 신이랑 법률사무소 다시 보고 있어요. 스리생에서 반한 이후로 믿고 보는 유연석 배우예요. 신이랑 법률사무소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설정이 너무 재밌어요. 곧 끝나죠? 아직은 안 끝났죠?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 지난주에 다른 드라마들도 다 못 봤어요. 양수정님께서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 나오네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주셨거든요. 수정님께서는 그 오늘 토이의 취한 밤 신청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노래 사연과 함께 틀어드렸거든요. 네, 그때 못 들으셨나 봐요. 6312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어릴 때 애니메이션 뮬란 재밌게 봤는데요. 몇 년 전 실사 영화로 뮬란이 등장했잖아요. 과연 애니메이션의 그 느낌을 따라갈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유혁비가 표현한 뮬란도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제곡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리플렉션 신청해요 해주셨습니다. 이 뮬란 애니메이션은 저도 봤는데 뮬란 애니메이션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실사 영화는 제가 안 본 것 같네요. 실사로 과연 이 애니메이션을 어느 정도 표현해냈을지 살짝 그때도 믿음이 안 가서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보신 분들 실사 영화도 추천할 만한가요? 저 지금이라도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결정할게요. 요즘에 볼게 너무 많아서. 박혜숙님께서 신이랑 끝났어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아버지 위령이 나온 앞부분은 봤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는 내용을 못 봤는데 그게 이제 거의 끝부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 2화를 제가 못 봤나 보네요. 아우, OTT에 있으니까 챙겨봐야죠. 자, 그러면 6312님이 신청해 주신 애니메이션 뮬란 OST 중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리플렉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자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재화 같은 시간.

JY 같은 시간.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듣고선 후회했어. 행여니 소식 들어도 이제 말하지 말라고. 나는 들을 자신이 없다고.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3: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2: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4: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2: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찬송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지금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계시는 유홍실 라자로 추기경님, 이분들의 삶에는 늘 자신을 믿어주고 한 걸음 앞으로 이끌어준 스승 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가르침보다 넌 잘하고 있어, 넌 참 특별한 아이다 라는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이 바뀌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잊히지 않는 그 한

네, 첫 곡으로 세모샘이 부른 선생님으로 산다는 건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어린 시절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게 해준 맥스 탈무드라는 스승이 있었다고 하고요. 스티브 잡스에게는 복잡한 것을 덜어내고 가장 중요한 본질만 남기는 삶의 태도를 알려준 선승, 오토카와 고본 치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의 상처를 판단보다 공감으로 바라보는 법을 미국의 저명한 시인이자 작가인 마야 안젤로에게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은 낮은 곳으로 먼저 다가가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깊이 배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추기경님께서 사제의 길을 꿈꾸게 된 것도 학창시절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넌 딱 신부님감이다 라는 그 따뜻한 인정과 격려의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큰 영향을 남긴 사람들 곁에는 정답을 가르쳐준 사람보다 삶의 방향을 보여준 스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바꿔준 마음속 스승님이 계실까요? 예,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사연 나눠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올려주신 사연 나눠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수녀님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스승이라면 중학생 때 1년이지만 함께 해주셨던 갈리스토라는 영명, 세례명을 가지셨던 국어 선생님인 것 같고 가족 중에선 8년 전 어제 저 멀리 하늘로 떠나버린 형님이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움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도 우리 사무엘님에게는 훌륭한 국어 선생님도 계셨고 예, 가족 중에 이렇게 하늘로 떠나버리셨지만 함께 정말 스승처럼 곁을 지켜준 분이 계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든든한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유리님, 수녀님 오늘 너무 덥대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바쁘지만 인사하러 잠시 들어왔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화요일에 비밀글로 보낸 글은 읽으셨지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남겨주셨습니다. 2주가 금방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이렇게 마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끝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미경 스텔라님, 더운 날도 오솔길 함께 걸어요. 선선한 기도바람으로 이 더위 이겨냅니다. 남겨주셨고요. 류신하님은 진짜로 쪄 죽겠슈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그늘 피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건물에 그늘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덥다 하지 마시고 예, 그늘을 피해 다니시면서 이때 시원한 것도 이렇게 마시면서 예, 즐거운 오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채칠리아님 체크해 주셨네요. 날씨는 덥지만 오솔길 함께 하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7855님 안녕하세요.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님 송옥님 크리스나입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나 자매님 위해서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전 중학생 때 음악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모르고 있으니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우리 선생님들께 기억하면서 기도의 오솔길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나갑니다. 심규선이 부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샛별정님, 예, 오늘 성령관님 주일 기도드리는데 울컥해서 마음이 짠짠했어요. 남겨주셨습니다. 곧 다가오죠? 저희도 9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인생을 바꾸어주신 영적인 스승님은 대전교구의 김재덕 신부님이십니다. 네, 신부님은 구수하게 성경을 잘 풀어주시는데 잘 아시는군요. 신부님 강릉 경청하다가 성당 미사와 드리러 갔습니다. 대전교구 신부님은 사제연수하러 지금 가셨어요. 이번 주간에 남겨주셨는데요. 어머, 우리 정명희님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장미꽃과 함께. 네, 백합입니까? 예, 저를 향해서 방긋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네, 대전교구 신부님들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유스티나님, 수녀님 고운 목소리로 2주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티나님, 저의 스승은 인생에서 생각지 못하게 만난 하느님이십니다. 성당 가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면서 어려운 길을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네, 소중한 사연 남겨주셨고요. 저도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기도 중에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들 떠올리고 또 특별히 저는 수녀원에 저를 양성시켜주신 우리 수녀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수련장 수녀님께서는 모데스타는 목소리에 호소력이 있어 이 말씀을 해주신 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수도회를 찾아주신 것도 하느님이시고 또 이 우리 수도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주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이 9명 되는데 성격도 다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정말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유기서원기, 또 종신서원까지 잘 이끌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드렸죠. 네, 도미니카님, 수녀님, 기도요술길 가정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오늘도 함께 걸어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아, 스승의 날 여러분들도 예,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행복한 추억 떠올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옥금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첫째 딸 가타리나의 생일입니다. 가타리나가 언제까지나 신앙을 잃지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하느님의 예쁜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카타리나 자매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하느님의 예쁜 딸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받는 어떤 축하보다도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스승은 선생님보다 먼저 곁에 있는 엄마,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배우기 전에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을 가장 먼저 보여주면서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에는 가르침을 넘어서는 그 생명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카타리나 자매님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처럼 말이죠. 오늘 생일 맞은 카타리나 자매님,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으시길,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타리나 자매님과 또 기도 청해 주신 어머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 드릴게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보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신기울인의 내 주의 이름을 성호경 이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티나님께서 가타리나 따님 생일이네요. 어머님의 바람처럼 하느님의 예쁜 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어머님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037님, 첫째 딸 가타리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네요. 예, 첫째 딸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리라고 믿어요.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7855님, 가타리나 자매님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예쁘게 자라길 두 손 모읍니다. 네, 우리 기도 요술길 가족들 바람대로 우리 가타리나 자매님 사랑스럽게 건강하게 잘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5711님, 가타리나 따님이 하느님과 함께 앞으로도 쭉 행복하기를 기원할게요. 남겨주셨고요. 네, 유채칠리아 자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쁜 딸 가타리나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늘 건강하고 지혜롭게 예쁘게 성장하길 바라요. 축복합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한 사람은 한 마을이 지키면서 키워준다는 말이 이렇게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스승님을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 지식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모든 스승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분들이 전해주는 가르침 속에서 저희가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게 하소서. 지칠 때에도 학생들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따뜻한 씨앗이 되게 하소서. 스승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어 그분들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더해주시고 가르치는 자리마다 당신의 사랑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 스승들의 손길을 통해 저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들이 뿌린 사랑의 열매가 세상 곳곳에서 풍성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플로스가 부른 알아갑니다 였습니다. 유스티나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인가 봐요. 올려주셨는데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리 김부근 PD님께서 정말 선곡을 너무 잘하세요. 그때그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적합한 곡을 올려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미경 스텔라님 남겨주셨는데요. 가타리나 자매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네,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지금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많은 축하와 사랑을 받는데 예, 지금 너무 행복한 웃음 짓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잔다르크님, 수연님 저는 2020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를 이끌어주신 영적 스승이신 대구대교구 배인표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신부님께도 감사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고해성사 신부님들이 계시잖아요. 영적지도 신부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방향 지어주시는 우리 영적 스승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화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인표 세례자 요한 신부님 알고 있어요. 저의 수녀님 아버지 신부님이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예, 제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네, 샛별정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네, 이거 노래 가사죠. 네,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따라 부르다가 또 울컥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노래의 그 가사말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울려주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 심정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샛별정님이 오늘 그런 시간을 맞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축하드립니다. 성령의 은총입니다. 네. 하나사17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님, 2주간 양들을 잘 보듬어 주셔서 행복했어요. 책 읽어주는 수녀님에서 자주 뵙고 기도 안에서 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듬어 드린 것이 아니라 저도 양들이었습니다. 양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네. 그리고 안경근 스테파네 형제님, 기도의 오솔길을 함께 산책하며 인사드립니다. 기도선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오늘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준주성범 제1권 1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을 받아 깨닫고

만나를 맛볼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지 못하였기에 복음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감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에 맞들이려면 자신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치되도록 힘써야 한다. 준주성범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신앙의 목표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데 있음을 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먼저 배움의 기준이 인간의 지식이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며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더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히 외적인 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심 안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저자는 모든 배움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스승을 만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 넘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배움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2주간 저와 함께해 주신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포도나무 찬미 노래 선교단이 부르는 난 주님만 따르리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순예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입니다.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함께하고 있음 그 자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근심하고 울며 애통해 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그 약속을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이고 벌어지는 현실과 일, 그 고통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낼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꽃을, 열매를 피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예수님. 그 씨앗은 제자들의 삶과 함께 하며 함께 자라납니다. 근심과 고통, 후회와 아픔을 함께 견디어냅니다. 그렇게 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씨앗은 제자들도 모르는 새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씨를 흩날립니다. 마음에서부터 다른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씨앗을 심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심으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 심으십니다. 삶의 여러 순간들, 마음의 짐과 고통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은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손수 가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심어진 주님 복음의 씨앗은 우리와 함께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을 맛보도록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열매를 맺게 된 제자들 또한 주님처럼 심습니다. 맺게 될 열매를 바라보며 사도로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만이 아닌 근심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어내며 주님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바라보며 씨앗을 심으시듯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엔 주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있음을, 그것을 바라며 각자의 신앙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 부활제 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배우들은 작품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나중에 이름을 듣고 나면 그 배우가 이 사람이었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뜻일 텐데요. 그런데 어느 배우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증명사진이 신기할 정도로 늘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배우 구교환 씨였는데요. 사진관을 하셨던 아버지가 바라본 아들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속 얼굴도 늘 같아 보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감독들이 바라보는 얼굴은 작품마다 달랐지만 아버지가 바라보는 얼굴은 늘 같은 모습이었던 걸 보면 사람은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겐 다정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겐 차가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얼굴의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김동률의 황금 가면 듣고 오셨습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2018년에는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죠. 자고 일어나면 매일 모습이 바뀌는 사람이라는 아이디어가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바뀐다는 생각은 우리가 한 번씩은 언젠가 생각해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요몇 년간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유행이었는데요. 프란치 카프카의 변신에서 제시했던 질문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진 불안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같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하루가 있어요. 10년 전에 저의 사진을 바라보고 지금의 저를 거울로 보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넘어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우연성의 불안을 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것, 시간을 넘어서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시각이고 우리가 가진 하느님의 모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다양한 얼굴들, 그 내면 안에서 진정한 우리를 바라봐주고 오랜 시간 기억해주는 그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5월 1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소양의 바람의 노래.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5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흙수저라는 말이 딱 맞는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실직하게 됐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일이라 더 막막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제 손으로 일군 것들이 아직 많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고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날이 더 많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마다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1년에서 2년 정도는 버틸 것 같은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길거리에 나가는 건 아닌지 이러다 아무도 없이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닌지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눈물이 나고 울다가 지쳐 또 눕게 됩니다. 아직 42밖에 안 되는데 무능한 제 모습에 눈물만 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직장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은 빠졌는데 그만큼 보충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 기업들도 이제 40대면 퇴직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기도 하고요.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실직하게 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5년 9월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에서도 정리해고된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듯이 구조조정이라는 현실이 사람을 얼마나 정서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지 잘 보여주죠. 갑작스러운 충격에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1년에서 2년 버틸 수 있다고 하셨는데 1, 2년 여유가 있다는 건 오늘 당장 어떤 특수한 답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요. 내일 생각은 내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미래를 계속 내려다보면 우리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만 쓰게 되니까요. 그 어두운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의 미션은 오늘 해야 할 일 한 가지 하기입니다. 아주 긴 마라톤에서의 성공 여부는 고린지점을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긴 거리를 조금씩 쪼개서 해야 할 일을 해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끙끙 버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고용센터에 가시면 취업 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도 연결해준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제일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터널 같은 건데요. 그 터널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다 보면 너무 길게 보지 않고 조금씩 우리가 해야 할 하루의 일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그래도 돼.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6294님, 택시 운전합니다. 지금 공항 대기줄에 서 있어요. 앞에 차가 한 10대 정도 더 있네요. 이 시간에 늦게 공항에 오는 손님들은 택시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멀리 안 가는 손님 태울 때면 좀 허탈할 때도 있어요. 집에 있는 아내랑 아들 생각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고요. 오늘도 안전운전으로 돈 벌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시간대에 깨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밤 늦은 시간에도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돈을 벌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 때로는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보람이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면서 또 가족들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394님, 오늘 회사에서 실수했어요. 중요한 메일에 첨부 파일을 안 넣고 보낸 거예요. 어쩐지 자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메일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던데 저는 아까 보냈다고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부장님이 한숨 쉬시면서 괜찮다고 했는데 아 진짜 괜찮은 건지 지금도 계속 생각나요.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 실수 안 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조금씩 실수를 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떠오를 겁니다.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도 떠오를 거고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하나 둘씩 또 겪어나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충분히 이불킥 하시면서 아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또 다시 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기회에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면서 실수 안에서 다시 한번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응원하겠습니다. 2847님, 신부님 오늘 지하철에서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애 닮은 사람을 봤어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 애 지금 뭐하고 살까요? 어느 순간 번호가 바뀌었는지 카톡에도 안 뜨더라고요. 인스타 검색도 부랴부랴 해봤는데 안 뜨네요. 그때 고백할 걸 그랬나요? 아직도 후회됩니다. 아이유 첫사랑이죠 라는 노래 듣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누군가를 한 번쯤은 좋아해 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되게 더 많죠. 다 마음속에 어떤 풋풋한 어떤 그런 기억을 살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가끔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어떤 힘이 돼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과거의 그 시간이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었는데 문득 어떤 시간이 압축되고 응집돼서 우리에게 어떤 큰 힘을 가진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적어도 그때의 나와 함께 그 시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소중한 마음들 잘 간직해보면서 지금 또 마음이 또 두근두근 되는 것들 또 그게 우리가 지금 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소중한 마음 잘 간직하면서 이렇게 또 이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나윤권 아이유의 첫사랑이죠. 그리고 크르르의 지나는 마음에게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초정행궁입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장소 중 하나인 초정 행궁은 세계 3대 광천수로 꼽히는 초정 약수를 품고 있는 곳으로 세종대왕이 눈병 치료를 위해 121일간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1444년 1월에 건립된 초정 행궁은 아쉽게도 4년 뒤인 1448년 화재로 소실되어 터만 남아있게 되었고 이후 청주시가 고증을 거쳐 2020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는데요. 행궁 내부는 침전과 편전, 수락관, 한옥 숙박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 조선시대 왕실의 생활상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관광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독서당에는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등 한글 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고서들이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무려 1,600여 권이나 비치해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며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가 머물렀던 침전도 재현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백성들을 생각하며 조선의 천문학을 연구하던 모습을 상상해 조선시대의 밤하늘을 미디어 아트로 구성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진물을 보았던 편전은 천문과학관으로 왕자방은 어린이 체험관으로 꾸며져 있으며 임금님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수라관에서는 수라관 체험이나 음식 감상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산 성분이 풍부하고 소화와 피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초정 약수를 직접 시음하거나 발을 담그는 조격 체험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청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종대왕의 숨결이 살아있는 초정 행궁에서 역사 체험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적재 별 보러 가자 듣고 오셨습니다. 전 태어나서 청주를 한번 가본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그 본당 보좌 신부님께서 군대를 청주로 발령 받으셔서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초정 탄산수죠. 탄산수로 만들어져 있는 온천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물, 탄산의 물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새로웠던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세상에 많은 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탄산수의 어떤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들로 또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어떤 흔적도 있었다는 걸 보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삶의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 또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빌보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5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사의 말하는 방식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쭤보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모르면 진짜 심각한 거나 정신 차려라 하는 식으로 말하고 업무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짜증을 그대로 드러내며 다시 해오라고 합니다. 혼이 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더 괴로운 건 사무실 환경입니다. 사무실이 도서관처럼 조용해서 상사에게 지적받는 순간 그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서 화끈거리는 얼굴을 겨우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모르는 게 있는 건 당연한데 물어볼 때마다 저런 말을 들으니 점점 아무것도 묻지 못하겠고 위축되다 보니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주변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서 그 상사와 마주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히네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투른데 조용한 사무실에서 상사가 다 들리게 혼낼 때가 많아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사란 뭘까요? 자신의 일도 잘 처리하면서 상대방을 성장시켜 줄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사람도 좋은 상사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감정만 드러내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상사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일하고 살아갑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최고의 팀 조건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심리적 안정감을 뽑았어요. 틀려도 괜찮다는 느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사분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좋은 상사의 조건을 몰라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도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연자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적을 받는 순간 창피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대응하는 방식을 어쩌면 우리는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를 들을 때도 저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나거나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 감정 이후에 우리는 유혹이 찾아와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인 거죠.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느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가, 그런 훈련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상사에게 지적받을 때 마음속으로 이 말이 나의 존재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외쳐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응할 때 중요한 부분이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었는데 회색 돌 기법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내 마음을 회색 돌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그런 의미였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큰 성장의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소중한 사연자님의 그 존재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권진아의 위로 듣고 올게요.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별 의미가 없는 날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를 나눠주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 많은 분들의 얼굴을 오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직접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인사를 전하고 또 인생에는 배울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며 지혜로 한 걸음 내딛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15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인호주사의 교사의 기도 띄워드렸어요.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교사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선생님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이 기도에서 얘기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봉사정신으로 또 아이들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말과 주일과 여러 시간들을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캠프나 피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우리에게 공부와 또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요즘 조금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 저도 아이에게 선생님 스승의 날 어떤 준비했냐 했더니 4학년이거든요. 반 아이들끼리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선생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해서 기특하다 우리 아이들 생각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또 스승은 한 분뿐이시라고 하죠. 그렇지만 또 세상의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샵 1053, 우물정 1053입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CPB 지팡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빵톡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면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더 스토리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요. 이어서 박세환의 묵주 띄워드립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구약 성경 읽는 시간이죠. 오늘은 집회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재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사실 이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의로운 이의 재물은 제단을 기름지게 하고 그 향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간다. 의로운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으리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손에 첫 열매를 바치는 데에 인색하지 마라. 재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십일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일곱 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마라.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주지 않으신다. 무자비한 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방자한 자들의 무리를 땅에서 뽑아버리시고 불의한 자들의 왕호를 부러뜨리실 때까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시고 사람의 소행을 그들의 속셈에 따라 갚으실 때까지 당신 백성의 송사를 판결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자비는 시련의 시기에 가뭄의 비구름처럼 반가우리라.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5장의 말씀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최선미의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어 들었습니다. 귀동 세례자 요한님이 어제 회사 못 가고요. 오늘 근무하러 갑니다.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아, 쉬는 날이신데 너무 슬프시겠다. 이런 날이 제일 힘들지 않나요? 원래 남들 다 쉴 때 나 못 쉬는. 그래도 또 오늘 일하시면 다음에 또 하루 더 쉴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남들 일할 때 내가 쉴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샛별정님은 본당 신부님께서 세례명을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억수로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궁금한데요. 어떤 세례명을 정해주셨을까요? 예비신자이신가 봐요. 미리 세례 언제 받으실까요? 축하드리고 세례명 뭔지도 꼭 알려주세요. 어여쁜 세실리아님이 오늘은 새벽 3시 반에 잠이 깨졌어요. 빵 구워서 샌드위치 만들어 놓고 책좀 읽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우아한 아침이었네요 하시면서 하늘바라기에 생명의 물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우아한, 너무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우아한 아침 보내시는 세실리아님께 생명의 물 선물로 띄워드리고요. 마르코 알콩달콩님이 또 성바오로 딸 수도회의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신청하셨어요. 두곡 신청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하늘바라기의 생명의 물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성바오로 달스도의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농부의 수호성인인 이시도로가 있습니다. 신심이 무척 깊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일하러 가기 전에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늦게 일을 시작해도 천사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수확량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던 성인에게서 우리가 또 일에 임하는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성 레오나르도, 성 빅토리노 등 29분인데요. 혹시 축일 맞으신 분이 계시면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로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채칠리아님은 어제 보내주셨어요. 오늘 수원교구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과 매일 미사를 참례하시는 황환복 마티아 어르신 축일이거든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 수원교구 또 마티아 주교님이시죠. 축하드리고요. 노코아빠 승유님도 주변에 마티아님 계시네요. 강호동 신부님과 돌아가신 여종구 형제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마티아 축일도 함께 기억해 주셨어요. 이렇게 축일 축하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신청곡도 띄워드리니까요. 축일 축하 문자메시지도 기다릴게요. 강훈 바오로가 부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강훈 바오로의 목소리였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의 순환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때에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안심하고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말씀에 안심하며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봄날의 미소가 부르는 부활하신 예수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천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0: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16일 부활제 6주간 토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서대문 본당 보좌 김지훈 스테파노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5월 16일 부활 제6주간 토요일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여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네, 오늘은 부활 제6주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함께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분들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언제나 옳은 일을 가르쳐 주시어 저희가 날마다 더 옳은 일에 힘쓰며 파스카의 신비를 온전히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안티오키아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의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브리스킬라와 아퀼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 공경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다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2: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3: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2: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3: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2: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3: 문민족의 귀족들이 모여와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 백성이 된다. 세상 방패들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시어라.
2: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3: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네, 찬미예수님.
2: 찬미예수님.
1: 오늘 우리는 독서와 복음 말씀에서 겸손과 일치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독서 말씀인 사도행전에서 열정적이고 학식이 뛰어나지만 아직 보완이 필요한 아폴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본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겸손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독서에 나오는 아폴로는 웅변가였고 성경에 정통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게 알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브리스킬라와 아킬라라는 여인들이 가르침을 주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었고 권위적인 말씀 선포라든지 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은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는 겸손하게 여성 신앙인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성장하여 다른 곳으로 건너가 더 훌륭하게 선교를 해내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그가 남성의 지위에 갇혀서 여성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면 그는 더 큰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그의 겸손한 마음이 그의 편견을 부숴주었고 그를 하느님의 더 큰 도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만이 영혼을 넓힌다 라고 하시며 신앙인들의 겸손함을 강조하시기도 하셨죠. 독서 말씀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복음 말씀은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직접 청하라고 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받는 일주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청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일치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직접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것을 직접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하느님과 일치하는 이 관계 안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솟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폴로처럼 타인의 조언에 귀를 열어두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과의 깊은 일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기도의 마무리에 주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붙이기 전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겸손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슬픔은 없어지고 부활의 온전한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되게 하소서.
1: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거룩하시도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0: 가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아버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하시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1: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0: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0: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0: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보통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것을 피하는 본능적인 행동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올바른 것이나 모험에 가까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선택의 순간에 앞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 탈리타쿰이 부르는 나의 하루였어요. 여는말 소개해드리면서 아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첫곡 들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좀 모험에 가까운 선택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진짜 뭔가 안정돼 있을 때 마음이 준비돼 있을 때 그때는 아 한번 해보지 뭐 실패도 별일 안 생길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할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그렇게까지 그냥 아는 길로 가자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 대답에 따라서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도 유추해 볼수 있겠죠. 자,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토요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가의 가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또 어떤 성가를 소개해드릴지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팍스가 부르는 내 영혼의 비타민 그리고 리필의 하느님 자녀들만의 비밀 두곡 이어드립니다.

피곤한 몸 일으켜 새 아침을 맞이해 저마다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잖아. 때로는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나 혼자 제자리에 멈춰선 것 같은 때 조급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따라가. 내가 뭘 하는지 나도 날 잘 몰라. 이렇게 정말로 바라는 것, 진짜 하고 싶은 것, 과연 그게 뭐였을지 고민하던 순간에 걸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계속해서 날 부르는 그 목소리, 따스한 그 음성에 우리 발을 맞춰 걸어가. 그래, 난 할 수 있어. 주님 손 꼭 잡고 가보는 거야. 계속해. 난 행복해. 이대로 우린 충분해. 함께 가보자. 걸어가보자. 나와. 보이지 않았을 뿐 사라진 건 아니야. 그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왔잖아. 주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섬기며 너와 나 함께하면서 꽃길을 걷다가도 때로는 가시밭길 내 앞에 펼쳐져도 너와 나 함께면 두려울 것 없는 걸. 간혹 어둠에 빠지더라도 나 두려워할 필요 하나 없네.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계속해서 날 부르는 그 목소리, 따스한 그 음성에 우리 발을 맞춰 걸어가. 그래, 난 할 수 있어. 주님 손 꼭 잡고 가보는 거야. 계속해. 난 행복해. 이대로 우린 충분해. 함께 가보자. 걸어가보자. 나와.

그대에게 평화를 토요일 코너죠. 개편부터 선보이고 있는 제가 고르는 성가의 가사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 주인공은 알마의 나와 가자였어요.

이걸 듣다 왜 울지? 했는데 가사 보니까 진짜 약간 울컥하는 거 있죠. 되게 뭔가 힘든 친구한테 손을 내밀면서 같이 나와. 너 혼자 방 안에 지금 틀어박혀 있으면 안돼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게, 그리고 되게 밝게 위로해 주는 게 되게 가사가 엄청 울컥하는 가사라는 걸 소개해 드리면서 저도 알았네요. 자,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에는 노래의 날개를 달고 생활성가의 가사를 함께 읽어보면서 조금 가사에 대해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연이 있어요. 마리 모니카님이요. 저에게 이번 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엄마와 동생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내일이군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드리고 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쓰면서 또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이고, 묵주기도 59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님 그를 기억하셔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세요. 아멘 하시면서 마리모니카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남편 생각하면서 이 노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성가 노래패 4의 부활의 주님 띄워드릴게요.

네,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포우가 부르는 부활의 주님 들었습니다. 영광음 신부님과 최준익 막시모 장환진 요한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시몬 스톡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은수자로 살았던 분인데요. 가르멜 수도에 입회해서 수도자가 됐습니다. 수도원장을 역임하고 성모님의 계시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또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빅토리아노. 우리 또 행복을 여는 아침에 함께 했었던 빅토리아노도 오늘 축일일까요? 축일이라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 안드레아 보볼라 등 27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문자 메시지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유료 100원이에요. 참여하시면 또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인사 전할 테니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고 또 미리 저 언제 축일이에요 하고 남겨주시면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로제리오가 부르는 예수 내 작은 기쁨, 그리고 더 위드의 당신 생각에 고영민 소년이가 함께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세곡 이어 들을게요.

예수의 작은 기쁨, 당신 생각에, 그리고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까지 세곡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부활 5주가 다 지나고요. 주님 승천 대축일이 드디어 내일입니다. 그래서 전날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는 그런 예고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시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약속 우리 마음 안에 함께 새겨보시고요. 저는 황소리에 나의 기도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듯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말을 듣고 또 하게 됩니다. 힘 빠지는 말, 화나게 만드는 말, 상처 주는 말, 좌절하게 만드는 말, 다양합니다. 그 수많은 것들 안에서 위로를 받았던 말은 어떤 것이고 또 힘을 주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날 믿어라.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 이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며, 이미 들었던 말씀을 새롭게 알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을 떠올리면 어떠했을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든든함,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굳건한 믿음과 의지,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 무엇을 느꼈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말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다시금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함으로 제자들이 받았을, 느꼈을 마음들. 그 힘으로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라는 계산적인 물음 이전에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미에서 청하여라, 곧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무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 대한 예수님 사랑의 마음에 힘을 얻으며 이 신앙을 잘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며 살기를 청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도와 묵상의 응답을 드리는 신앙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 부활제 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2: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1: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죠.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을 본 후 손에 든 장바구니나 에코백, 그저 무겁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요. 장바구니 안에서 세상을 올려다본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촘촘한 천 사이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일 테고 손잡이 틈으로는 전깃줄에 새도 보일 테고요. 베란다에 널어놓은 흩날리는 어느 집 빨래며 저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도 한 대쯤은 보일까요? 장바구니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니까 예술작품 못지않은 풍경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평범한 물건을 담는 그 공간이 시선을 바꾸니까 어느새 세상을 담는 액자가 되기도 합니다. 익숙한 물건도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늘 하루 나의 시선을 바꿔 전혀 다른 재미를 한번 느껴볼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이 곡 첫 곡으로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장바구니 시점, 신발 시점, 아니면 우리 아이 시점.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뭔가 더 재밌는 것들이 보일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직접 그 시점이 되어볼 수는 없어도 요즘은 카메라로 위치를 바꾸면서 그 간접 체험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유로운 토요일이요. 날씨도 좋고 이런 재밌는 걸 발견하는 즐거운, 재미난, 신나는 토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토요일 일부에서는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여러분들,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함께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 보기들 신청곡에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한 곡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 노래 선물을 배당해드립니다. 이분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 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그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주세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문 열어볼게요. 엠블랙의 오예, 마마무의 오아예. Yeah.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담아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드리겠습니다.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0381님, 너에게 원한 건 너의 행복이야.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고 20살 이쁜 우리 딸이 엄마는 현재를 즐기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길 바라. 뭐든 원하는 대로 이뤄질 거야 하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 김정배님, 이틀 전 임시 휴업을 하는 마트에 갔었습니다. 의욕이 없는 종사자들의 눈빛을 바라보는 제 가슴은 아팠지만 꼭 두 달 안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심어주길 바라봅니다. 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배님의 문자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6076님께서 신청해 주신 행복의 주문에 이어서 3081님, 김정배님이 바라는 행복까지 모두 모두 다 이뤄지시라고 행복해지는 노래들로 배당해 드릴게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짙은의 선샤인.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670님, 20대 초 친구와 커피숍에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며 비 오는 거리만 걷지 않고 보기만 했던 때 생각나요. 지금은 감성 파괴, 똥집 먹으러 갑니다.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면서 비 오는 날 커피숍에 앉아 내 왕자님은 언제 오나 기다리는 아주 소녀 감성 2670님의 문자도 기억하려고 문자 남겨놨고요. 자, 장인애님, 저는 직접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서 버터떡도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엄마께 가져다 드렸는데 자꾸 또 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엄마 고지혈증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종종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신 엄마가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하시면서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신청하셨어요. 정말 커피숍에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시던 2670님 지금은 닭똥집을 찾는다라는 찐 어른의 맛있는 사연, 그리고 인혜님의 어머니를 위해 직접 음식을 해주는 그 문자까지 한번 봤는데요.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능욕자 아니야? 능욕자. 버터떡이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니. 이 두 분을 위해서 맛있는 노래 선곡 배당해드립니다.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컬투의 세상 참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선물을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종의 감사 보고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복작복작 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815님. 요새 봐 취직이 잘 안 되어서 실망이 많을 텐데 힘내. 너에게 원하는 거는 가족이 뒤에 있다는 걸 믿어달라는 거야. 라고 가족분이 격려 문자 남기셨네요. 이런 가족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요셉군이 힘을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취직을 위한 이 모든 과정을 나만의 에피소드로 삼아서 더 성장하는 요셉군이 되시길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도 복디가 함께 응원 드립니다. 봄비 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쁜 거 발견하신 우리 보기들이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8875님, 어제 석성산에 등산 후 주차해 놓은 곳으로 걸어가는데 담장의 목향 장미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갑자기 비가 쏟아졌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또 0563님은 비 오는 공원 잉어가 파닥거리는 게 너무 예뻤어요. 비 싫다는 친구 끌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비 오는 공원이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시선으로 예쁜 거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죠. 비 오니까 이게 불편해, 저게 싫어, 이게 싫어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담장에 예쁜 목향 장미며 잉어가 파닥거리는 장면 발견하시고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다니. 진짜 우리 보기들이 예쁜 덕분이겠죠? 자, 예쁜 노래 두 곡으로 선곡 배당해드립니다. 크러쉬 뷰티풀, 멜로망스 동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종의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도윤진님, 어제 근무지에서 제 마음과 달리 오해를 받아 속상했답니다. 대표자의 가식적인 영리가 보여서 레지오 모임에 그 사람을 위해 화살 기도를 많이 했지만 4세 아동의 심리를 너무 모르시고 겉모습으로 판단 평가해서 여전히 속이 상하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윤지님이 많이 속이 상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화살 기도로 크, 기도를 하시는 이 자세 크, 너무 멋있습니다. 7172님 아우 이놈의 건망증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카드 지갑 놓고 나온 걸 카드 찍기 직전에 알았어요. 요즘은 현금 없는 버스 시대잖아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계좌 이체를 하고 또 환승하는 버스에서 또 계좌 이체를 하려는데 기사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지 인상을 쓰시며 아 다음에 내세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오예 외쳤지만 우리 기사님 아침부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실까요? 우리 마을버스 기사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화살 기도 날립니다. 어머나 우리 보기님들은 확실히 이쁜 게 맞나 봐. 너무 마음씨도 아름답잖아. 무슨 마음의 평화를 위해 아저씨가 화내서 나 저 같으면 아저씨 왜 화를 내세요?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 진짜 다음에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좌 이체할게요 지금 이러면서 막 같이 화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사님은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 날려야지 마음의 평화를 빕니다 하신 게 너무 아름다워요. 9697님, 부천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듣고 싶어요. 텐션 올리죠. 얍! 화사의 So Cute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보기들 덕분에 세상이 확실히 더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저 역시도 기도드리면서 화사의 So Cute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끝곡 김광진의 동경소녀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담뱃불 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뿅.

0: 라디오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데일리 스파이스 차우차우로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2부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들 기억나시나요? 그 여운을 한 번 더 함께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서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미스 A의 Breath,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코 모음.

지난 화요일 오프닝 때 이름만 들어도 슬픈 배달앱 증후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절대 그런 증후군에 걸릴 것 같지 않으신 오수정님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배달 노노! 30살 큰아들 배달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아토피 중증 아리 중이라서 배달음식 끊어가기 연습 중입니다. 저 또한 워킹맘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을 회사 식당에서 해결하고 오라고 했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제가 집밥을 해주고 있네요. 배달음식이 편하기는 하지만 다이어트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음식 끊어내기 연습 중이랍니다. 맞아요. 뭐니뭐니 해도 집밥이죠. 어머니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집밥을 차려주시고 건강을 챙겨주시는데 배달앱 지워라. 몸으로 좋아지는 걸 느끼면 30살 큰 아드님께서도 배달앱 딱 끊으실 듯요. 자취를 해서 고생을 좀 해봐야지 집밥을 그리워하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의 집밥,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비우고 채우며 균형 잡힌 날들을 만들자는 오프닝으로 한 주를 시작했었는데요. 한 영상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컵 안에 물이 더러울 때는 버리고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깨끗한 물을 계속 틀어놔도 컵 안에 물은 결국 맑아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좋은 거, 예쁜 거, 사랑스러운 거, 행복한 것들로 생각을 해도,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겠구나. 때로는 좋은 것을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강하게 비워낼 때보다 다정하게 채워질 때 상처받은 마음에 새살이 솔솔 차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노래 세 곡입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신승훈 엄마야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모음 앙꼬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오프닝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운동 시간을 20% 정도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 대단한 큰 에너지가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정말로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있는 아침이었는데 저 그날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우연히 나와서 막 감성적이 되었듯이 누군가는 단순히 그냥 커피 한 잔, 맨날 먹는 커피인데도 어느 날 그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더 버틸 수 있게 되고 또 친구가 오랜만에 문자 연락해준 그 한 통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 또 음악으로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거창한 그런 이유보다도 작고 사소한 기쁨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여는 아침도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분명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진이 고민했던 노래 마이티마우스 에너지 서인영 신데렐라 백지영 내 귀에 캔디 함께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들의 조각조각들을 모여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까지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미소천사 띄워드려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5: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누가 더 좋아? 이런 우문이 있네요. 물에 빠진다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얼마큼 사랑해? 하늘 땅만큼? 사랑도 순서가 있어야 하고 크기가 있어야 할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지금은요,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 한 조각까지도 다 잊게 만들 만큼 실록이 눈부시게 푸르른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고 싶어지는 5월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주말 계획 세워보면서요,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